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7월 20일 월요일 노래 하나 추억들 저는 최소영입니다. 인생길을 달려가다가 이게 아닌가 싶은 순간을 만나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유턴을 할지 아니면 어떻게 무리 없이 벗어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겠죠. 하지만 돌아갈 수 있는 것도 기한이 있을 겁니다. 이제는 돌아가는 게 무조건 손해라거나 무의미한 상황도 있으니까요. 지금이 좀 그렇지 않을까요? 한 해 중간쯤에서 아직도 이게 맞나 아닌가 하신다면 이제는 그냥 가는 겁니다. 끝까지 완주라도 해보면 꽤 유의미한 결과가 있을 거예요. 뭐 지금 돌아간다고 쳐도 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첫 곡 다시 시작해는 여기서 다시 시작해. 멈추지 말고 가.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시기가 돌아갈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돌아간다고 무조건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후회 안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유턴이 꼭 필요할 때가 있는가 하면 그냥 가는 게 더 나은 순간도 있고 이게 맞는지 돌아가는 게 맞는지 또 판단이 안 설 때에는 일단 역방향보다는 정방향이 아무래도 나중에 좀 손실이 적지 않을까 나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진짜 7월 시작할 때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세상이 뭐 했다고 한 해 반이 지나갔어요 막 이랬는데 7월도 이제 어느새 하순이니까 정말 한 가지 불변의 진리구나. 진짜 쉬지 않고 가고 있구나 시간이. 그런 생각만 드네요. 자, 오늘 월요일 3부는 추억을 공유하고 음악을 공유하는 추억 하나 노래 둘 함께합니다. 지난날의 이야기 여러분이 미리미리 주신 사연들 준비해놓고 있고요.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코너 사연 모두 모두 기다립니다. 문자 참여는 샵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이고요.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 둘 프로그램 게시판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국, 노래 하나 추억둘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세트,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작품 하나 난 아직도 널 양수경의 바라볼 수 없는 그대 두 곡이에요.

짧은 글, 긴 여운. 우리가 지구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OECD 국가 평균 수명으로 보면 80년이 조금 넘습니다. 일상적으로 생활하다 보면 이 사실을 잊게 됩니다. 한정된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부질없이 보내고 마는 것입니다. 이 책의 원고를 쓸 때 제 나이 50살이었습니다. 8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인생은 30년 남았습니다. 지금 같은 속도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어쩌면 10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또 이 나이가 되면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일도 생깁니다. 30대, 40대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의 나이가 되어보니 인생은 그렇게까지 길진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했을 때가 36살이었으니 그로부터 18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8년을 되돌아봐도 10년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10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겠다고 뼈저리게 느낍니다. 물론 100살까지 현역으로 활발하게 일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래도 50대의 10년은 무척 귀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되돌릴 수 없는 소중한 10년이니 하고 싶은 일은 다 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저는 스스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 앞으로 10년밖에 살지 못한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정말 필요한 일은 무엇인지, 실은 필요 없는 일은 무엇인지,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시간을 쓰는 방식을 재검토하면 인생은 극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양희은의 인생의 선물이었습니다.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이마이 다카시의 오늘 단 두 시간만, 24시간 행복하지 않아도 돼 였습니다. 아, 매일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꼭 한번 읽어줬으면 하는 책이라고 해요.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마련해 보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대부분 해당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요걸 한번 체크리스트로 삼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할 일을 다 끝내지 못했다. 매일 바쁘게 지내지만 보람이 느껴지지 않는다. 모처럼 쉬는 날이었는데 결국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지나갔다. 뭐 올해도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 행복해야 마땅한데 문득 공허함을 느낄 때가 많다. 다 해당되는데요 하실 분들이 많겠지만 진짜 조금이라도 이런 기분이 든 적이 있고 이대로 쭉 같은 날일까 봐 조바심이 난다면 이 책을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요. 뭐 이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까 싶긴 한데 덜 해당되는 사람은 있겠죠. 행복한 사람으로 지내기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잘 다루는 방법. 정말 24시간 다 행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강박은 필요 없고요. 단 하루에 2시간만이라도 진정으로 내가 행복하다 느낄 수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네요. 문자는 2부에 보고요. 1부 끝곡으로 장혜진의 완전한 사랑 전해드립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사람이 서로 사귀는데 그 좋은 인연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은 대개 유념할 자리에 유념하지 못하고 무념할 자리에 무념하지 못하는 연고이니 그대들은 유념할 자리에는 반드시 유념하고 무념할 자리에는 반드시 무념하여 서로 사귀는 사이에 그 좋은 인연이 오래가게 할지언정 그 인연이 낮은 인연으로 변하지 않도록 주의할지어다.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6장 말씀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이승훈의 비 오는 거리 2부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아, 부산도 이제야 비가 온다고, 반가운 비가 온다고요. 이명선 님이 미루다가 미루다가 약간 버티다가 버티다가 쏟아지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부산은 지금 반가운 비가 옵니다. 시들어가는 봉숭아를 보고 왔는데 비가 오니까 좋아요 하셨고요. 그리고 7824 뒷번호 쓰시는 분 반갑습니다. 제 생각이 맞다면 우리 가족이 된 지 얼마 안 되신 분 같은데 고맙습니다. 그리고 독수리님 일찍 오셨네요. 월요일 시작은 노출호 하셨고요. 신복수님도 반갑습니다. 아 근데 부산도 이게 지금 비가 오는 데가 있고 아니면 문자를 일찍 주셔가지고 복수님이 문자 주셨을 때는 비가 안 내렸을 수도 있겠네요. 너무 덥다고만 남겨주셨는데. 그리고 부산 갈매기님 또 신복수님이 거의 통신원이 되어서 한 번 더 남겨주셨네요.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라고 그러시군요. 한은수님도 어서 오십시오. 출근길에 비가 부슬부슬 오니까 기분이 상쾌해요 하셨고요. 6482 뒷번호 쓰시는 분 또 경민님도 어서 오십시오. 7530 쓰시는 분 이번 주 날씨 앱이 전부 다 비 그림이에요. 우긴가봐요 하셨는데 근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뭐 장마라는 표현보다 우리도 뭐 건기 우기를 써야 되나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 정도로 변화가 좀 많이 생기고 있죠. 도광택님 어서 오십시오. 월요일 시작 한 주 시작도 보송보송하게 그쵸. 비가 오건 눈이 오건 어쨌든 우리 마음은 항상 좀 너무 물기를 너무 머금어서 축 늘어지지 말고 보송보송하게 그래야겠죠. 상쾌하게. 그리고 황금배려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비 내리는 월요일 한 주의 첫날 오늘도 노주 파이팅 하셨고요. 꾸리님 새로운 한 주의 시작도 노초와 함께입니다. 라고. 뭐 노추가 대단한 걸 해드리진 않지만 그냥 왜 늘 일상적으로 함께하고 있는 게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만으로 그냥 새삼 고마울 때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지만 내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상황에서 안정된 뭔가를 익숙하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죠. 그 안에 노추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조니 미첼의 Who Size Now 준비했고요. 테미 와이넷 Stand By Your Man 두 곡입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영희 님도 반갑습니다. 권영섭 님, 또 독수리 님은 우리 아까 인사 나눴죠. 순간적으로 새로 보는 듯한 그런 또 신선함도 있네요. 차미수 님도 장맛비가 내리고 있네요 하셨습니다. 비 때문에 다들 또 신청곡이 꽉꽉 차고 있어요. 권용섭 님이 듣고 싶다고 하신 메이우드의 I'm in love for the very first time 준비했고요. 그리고 우리 차미수 님의 신청곡 로보의 I'd love you to want me까지 두 곡 이어갈까요?

노래하는 추억들 함께하고 계세요. 6385 뒷번호 쓰시는 분도 비가 조금 비답게 오는데요. 마음이 촉촉해지는 것 같아요. 감성이 원래 좀 촉촉하신 분일 수도 있고 예, 근데 또 비가 와도 비가 오는구나 어쩌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자, 노래를 신청곡으로 하나 또 전해드리고 2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은수님이 조지 마이클의 곡을 원하셨는데 키싱 어 풀 어떨까 싶네요. 이 노래 전해드리고 3부로 가겠습니다.

0: WBS FM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4: 이혼후의 병이 위중하자 그의 집안 사람이 급히 달려와 대종사께 방책을 문의하는지라 말씀하시기를 곧 의사를 청하여 치료하라 하시고 나는 원래 도덕을 알아서 그대들의 마음병을 치료해주는 선생이요 욕심병의 치료는 각각 거기에 전문하는 의사가 있나니 앞으로 마음병 치료는 나에게 문의할지라도 욕심병 치료는 의사에게 문의하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실시품 31장 말씀입니다.
5: 이 말씀은 원음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촌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노래 하나 추억 둘 3부 시작합니다. 뒷번호 6866 쓰시는 분의 신청곡 박중훈의 비와 당신 전해드려요.

0: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 하나 추억들 3부로 오셨습니다. 자, 잠시 폭염경보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전 11시를 기해서 경남 양산 김해 지역, 경북 경산, 대구, 또 부산, 부산 중부, 부산 서부 지역, 전남 광양,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시 중 산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해 주시고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에 양산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들의 안전도 함께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노래하는 추억들 3부로 오셨고요. 오늘 3부는 월수금 참여 코너 추억사연을 지금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그 전에 문제가 또 조금 밀려 있으니까 우리 아까 노래 비와 당신 신청하셨던 6866 뒷번호 쓰시는 분 비 내리는 아침이라고요. 보령에서 대전으로 병원 진료 받으러 가는 길이라고 하셨는데 그러시군요. 지금쯤이면 아직도 지금 가고 있는 중일 수 있겠죠. 진료 잘 받고 오시고요. 제 목소리가 좀 편하게 들리셨나 봐요. 위로받으면서 갑니다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이 노래도 약간 병원 잘 다녀오시라는 응원곡이 됐길 바라고요. 또 현동수님 고구마 꽃이 많이 폈네요. 그제 우리 아들이 손주를 안겨줬습니다. 70 넘어서 보는 손주라 감격스럽다고. 저는 꽃사진, 네, 왜, 아가 사진을 좀 주시지? 했더니 따로 주셨군요. 아이고. 왜 예전에 어른들이, 왜 아기들 보고 그러면은 말은 이어가지 못하고, 아이고! 그러셨는지 알 것 같네요. 진짜 아이고! 소리부터 나옵니다. 우리 아드님이 2월에 결혼을 하셨다고요. 위반을 했어도 좋다고 하셨는데 표현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손주겠는데요. 그리고 7865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5886 쓰시는 분 이명선님 미루다가 이제야 쏟아지는 비라고 주셨던 우리 명선님 지금도 비 오고 있죠 부산에. 수자님도 저도 항상 이 자리에 있어요 하셨고요. 한은수님, 이종덕님도 와 계십니다. 모두들 빗길 조심하세요. 라고. 맞아요. 비 내리는 거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건 낭만이란 단어가 떠오르지만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더 많습니다. 자, 노래 하나 듣고 추억사연 만나러 갈까요? 한영의 건널 수 없는 강 전해드려요.

추억 하나, 노래 둘. 걸어온 시간만큼 늘어난 추억들, 그 시간을 돌아봅니다. 시간을 따라가다 보면 떠오르는 노래들도 많죠. 추억 하나, 노래 둘. 오늘은 뒷번호 1438 쓰시는 분의 사연입니다.

우리 집은 무뚝뚝한 여자들과 말도 많고 상냥한 남자들이 살아요. 제가 쌍둥이 자매를 낳고 아들을 그 밑으로 낳았는데 아들이 올해 대학생이 되더니 누나들을 어찌나 들들 볶고 구워 삼는지요. 작년까지는 입시 때문에 못했다면서 그렇게 누나들 단속을 합니다. 저는 애들에게도 남편에게도 뭘 크게 강요하지 않아요. 알아서 하게끔, 틀려도 스스로 발견하게끔 이런 식이었죠. 좀 늦는다? 그러면 그래서 본인이 뭘 손해를 보는지 이렇게 다 스스로 알아서 하게끔 만드는 방식이라면 남편은 잔소리가 기본값이고요. 실수하면 직접 일일이 손잡고 다니면서 가르쳐주는 스타일입니다. 장단점이 있겠죠. 암튼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귀가 시간인데요. 쌍둥이들과 아들은 두 살 차이라 딸들도 한창 하고 싶은 게 많은 대학생입니다. 저는 너무 늦지만 않으면 전화해서 닥달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대중교통이 끊어지기 전엔 반드시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혼낼 일도 없었고 평소보다 조금만 늦어도 미리 전화하는 편이라 딱히 시끄러울 일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남편도 가만히 있는데 우리 아들 아주 어둠만 내려앉으면 누나들한테 전화를 얼마나 걸어대는지. 남들은 대학교 들어가면 얼굴 보기도 힘들다는데 우리 아들은 어둑어둑해지면 바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누나들을 볼까요? 자기 말로는 군대 갔다 오면 얼굴 보기 힘들 거라서 지금 많이 보여준대요. 아니 그러면 제 얼굴만 보여주면 됐지 왜 누나들까지 잡는지 말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안 사실인데요. 우리 남편이 어렸을 때 그렇게 누나들을 들들 볶았답니다. 저를 만난 건 훨씬 이후고 특히 중고등학교 시절 한창 데이트하러 다니는 누님들에게 그렇게 뭐라고 하고 요즘처럼 연락수단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잠 안 자고 기다리고 대문박 서성이고 그런 거 했대요. 요즘은 아들이 너무 심해서 자기는 쌍둥이 단속 덜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진정한 최고봉은 아들이네요. 그래도 또 그 닭달에 꾸역꾸역 바로 들어오는 딸들도 귀엽습니다. 우리 삼남매 영원히 서로 보듬고 살아라. 남편과 저의 애청곡을 삼남매가 곧잘 불러줬었는데 신청해도 되죠? 언타이틀의 날개 진우션의 말해줘.

진우션의 말해줘, 먼저 들으신 노래는 언타이틀의 날개, 두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진우션의 말해줘는 지금은 그런 경우 별로 없는데 예전에 이 노래 처음 나와서 한참 사랑받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엄정화의 말해줘로 피처링을 이제 엄정화가 했는데 엄정화의 말해줘 이렇게 신청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아, 저도 이게 한 90년대 거의 말에 나온 노래들이잖아요. 너무나 좋아하는 노래들인데 이 쌍둥이와 아들, 그러니까 3남매가 셋이서 이 노래들을 그렇게 곧잘 불러줬던 곡들이군요. 그러면은 약간 태교할 때 이 노래들을 좀 들려줬던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근데 진짜 제 주위에도요, 그 막내가 남동생이면, 아, 제 친구 얘기인데 그렇게 누나들을 정말 막 이런 표현 좀 그런 쥐잡듯이 조금만 늦어도 막 자기가 오빠예요, 아빠고요. 왜 이제 오냐고 막 난리도 아니고 그 부모님보다 더 그렇게 누나들을 단속을 하더라고요, 막내가. 좀 그런 경우가 아니었나. 근데 또 거기에 네가 뭔데 이게 아니라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이제 딸들도 또 빨리빨리 들어오고 하는 모습도 너무 귀엽고 그렇겠네요. 제가 소정의 선물 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3남매 이 정이 영원하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자, 3부 끝곡은 뒷번호 4298 쓰시는 분의 신청곡이에요. 김종찬 사랑이 저만치 가네.

0: WBS FM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을 지을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알며 쓸 줄도 알아서 아무리 큰 복이라도 그 복을 영원히 지니나니라.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4부 첫 곡이었어요. 부산갈매기님 신청곡이었던 닐 다이아몬드 I am I said 전해드렸습니다. 참, 제가 오늘 반복해서 다들 감, 비 때문에 좀 여러 가지 감상적인 문자들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인사를 했던 분 안 했던 분을 빨리빨리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까 4298 쓰시는 분은 대구는 장맛비가 그치더니 많이 무덥네요. 지금 31도랍니다. 여름 잘 이겨봅시다 하셨어요. 비가 또 그새 그쳤군요. 아, 그리고 킬리만자루 표범님, 여름이면 저는 장흥 물축제를 가는데요. 다른 지역 축제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여름 물축제 하면 떠오르는 노래라고 노래도 남겨주셨는데 물축제가 있군요. 그러니까 축제가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고 뭐랄까 뭐 축제를 안 해도 약간 이런 철이 봄 가을은 꽃 때문에 뭐 이런 멋있는 자연을 보러 많이들 다니시잖아요. 봄꽃 보러 가을 단풍 보러 그러면 거기에 연관된 축제가 진짜 많고요. 여름은 뭐 없지 않아 했는데도 이게 물축제가 있군요. 아, 3915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비가 오니까 잠시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에요. 오늘은 오랜만에 믹스 커피를 박스를 뜯을까 말까 뜯을까 말까 했는데 오늘 개시했어요. 그러셨군요. 아, 그 사다 놓고 안 뜯기가 쉽지 않은 제품인데 그죠? 김선숙님은 밭에 다녀와서 너무 무더워서 마셔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셔요. 부산에는 왜 이리 비가 안 올까요? 아, 또 오다가 그쳤어요, 거기도? 호박이랑 고추에 물 주고 고구마 줄기랑 토마토 따가지고 왔어요. 비 좀 오라고 마음을 모아보신다고. 신청하신 노래는 곧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또 유창엽님, 아유, 영덕도 비 오죠? 오겠죠? 그리고 2785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4392 쓰시는 분, 0025 쓰시는 분도 어서 오세요. 4474 쓰시는 분도 7월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도 오늘 하루는 시원한 음악처럼 흘러가길 바랍니다. 라고 고맙습니다. 6115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자, 신청곡을 두 곡을 준비를 합니다. 김선숙님 신청곡, 송골무의 세상만사, 4392 쓰시는 분의 신청곡, 사랑과 평화에 얘기할 수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두 곡을 전해드립니다.

928이 쓰시는 분이 사랑과 평화의 국제목은 DJ가 소개할 때 흠칫 놀랐겠네요. 이번 곡은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또 실수로 얘기할 수 없나요로 시작했다가 아 이런 곡들이 좀 있죠. 뭐 예를 들면 이번 곡은 난 아직 모르잖아요. 알고 싶어요. 몰라. 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 얘기할 수 없어요 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창엽님이 듣고 싶다고 하신 곡을 빠르게 준비해 볼까요? 원준이 사랑은 유리 같은 것.

원준이의 사랑은 유리 같은 거 전해드렸습니다. 상욱님이 중학교 때 준이 누님이 사람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때 그런 분들이 좀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자, 우리 1102 뒷번호 쓰시는 분도 오셨고요. 맞아요. 독수리님이 오늘 메이우드의 I'm in love for the very first time 이 곡을 독수리님도 신청하시고 권용섭님도 신청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권용섭님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걸 뒤에 알았어요. 독수리님도 잘 들으셨죠? 자, 오늘 마지막 곡은 4015 뒷번호 쓰시는 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라디오에 신청곡을 보내봅니다. 나올런지요. 조마조마 두근두근 하셨는데 당첨. 오늘 끝곡으로 동물원의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전해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폭우가 내리면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는 저지대. 저지대 주민들은 평상시 하천 범람과 침수 위험에 대비해 두어야 하는데요.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면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위험이 커집니다. 거주지 인근 대피소와 경로를 미리 파악하고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대피 명령으로 집을 나설 땐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전기 설비를 만지는 경우 반드시 절연 장갑을 착용합니다. 침수된 도로를 걸을 땐 신발이 벗겨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고 건물 외벽을 따라 천천히 이동하세요. 긴 막대를 활용하면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물이 강하게 흐르거나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구간은 맨홀 뚜껑이 열려 있을 수 있으니 피하세요. 물이 무릎 높이를 넘거나 물살이 거세지면 즉시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용맹에 세 가지가 있나니 일의 선후를 알지 못하고 완력만 주장하는 것은 만용이요 정의를 세우기 위해 불의를 치는 것은 의용이요 외유내강으로 정당한 뜻을 굽히지 않고 꾸준히 정진하는 것은 도용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69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길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요,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그 힘이 세다고 하겠지만 자기를 이기는 것은 그 힘이 더하다고 하시면서 자기를 능히 이기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라도 능히 이길 힘이 생긴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마야 나를 외치다.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깨운.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7월 20일 월요일에 함께하는 원음의 소리. 오늘은 대종경 요훈품 15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승패에서 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론 결과보다 그 과정이 아름다운 일들이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발견된다는 사실도 우린 알고 있는데요. 항상 이기기만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중요한 건 지더라도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살필 줄 알고, 또 어떤 보완점을 챙겨야 할지 찾을 줄 아는 지혜겠죠. 거기서부터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시작점이 될 거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원불교 용어를 법문 말씀과 함께 소개해드리는 원소 피키어드, 마음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산책 준비되어 있고요. 매주 월요일에 함께하고 있죠. 위클리 원음 매거진, 잠시 후에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원소 피키어드 만나볼게요. 창작성가 마음소 길들이기, 김동률 출발.

0: 원소 픽 키워드.
1: 원소 픽 키워드. 오늘 만나볼 키워드는 대자대비입니다. 대자대비는 한없이 크고 넓은 부처님의 자비를 뜻하는 말인데요. 불보살의 자비와 중생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불교인들의 공통적인 이상인 동시에 염원이 담긴 아름답고 숭고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견성을 하면 모두가 다 부처로 보이기 때문에 변함없는 불공심이 나오지만 견성에 토가 떨어지지 않으면 부처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공할 마음이 나지 않는다고 하셨고요. 그러므로 반드시 견성을 해야 하고 견성 후엔 반드시 보림을 통해 내 마음을 빈틈없이 살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부처님의 대자대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력이 쌓이고 쌓여서 나오는 것이므로 시방이 한 집이고 사생이 한 몸이라는 신념으로 일마다 불공으로 일관해 모든 일에 대자대비가 나오도록 해야 비로소 사안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밝혀주기도 하셨습니다. 원소 픽키워드 오늘은 대자대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성가 159장입니다. 우리님 대자대비 총부를 찾아가리.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감사와 관련한 표어를 봤다. 감사하면 행복해지는데 왜 감사 습관은 어려울까? 은혜를 발견하는 눈을 떠야 하는데 눈뜸의 부족이 큰 원인이며 반복 훈련으로 감사 습관을 들이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감사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냉정히 말하자면 그동안의 나는 내가 정한 은혜의 조건에만 맞춰지면 무한한 감사를 느꼈지만 반대로 조건에 맞지 않으면 불평 가득한 원망 생활을 했다. 내가 행복한 감정이 들어야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던 것이다. 절대가 아닌 상대적인 은혜, 반쪽짜리 감사 생활을 하는 셈이라 어느 순간 반성이 됐다. 조건부 감사가 아닌 절대 감사를 해야 진정한 의미의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 된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온 세상을 은혜라고 보고 없어서는 살 수 없는 무한한 은혜 속에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밝혀주셨다. 이에 어떤 원망할 일이 있어도 먼저 모든 은혜를 발견해 감사함으로 돌리며 그 은혜를 갚는 것이 삶의 근본 원리임을 가르쳐 주셨다. 감사 생활은 근본적으로 은혜의 근원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한다. 곧 일원의 진리다.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를 알고 우주 만유가 일원의 이치임을 알아야 진정한 감사 생활이라 할 수 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불행해진다. 육체적 건강도 잃고 미래도 꿈도 사라지게 한다. 짜증, 화, 분노 등의 감정으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감사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보자. 감사만큼 상생에 큰 기운도 없다. 상생은 상생의 기운으로 응하는 이치를 따라, 감사는 더 큰 은혜 확산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묘법이다.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감사 습관도 연습하면 얼마든지 감사 생활하여 행복해질 수 있다. 내 주변 가깝고 작은 것에서부터 은혜의 주파수를 잘 맞춰 무한한 감사를 느껴보며 살자.

마음 산책. 오늘은 원불교 신문에 실린 라상현 교무님의 글 감사에 대한 단상 만나봤고요. 이어서 유럽 여름 스케치 듣고 왔습니다. 원음의 소리에서는 여러분의 마음 공부 사연을 기다립니다. 신청곡 담아 보내주시면 많은 분들과 나누겠습니다. 문자 참여 번호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 드는 샵8970, 카카오톡 원음방송 채널도 열려 있습니다. 원음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에서는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97.9MHz로 원음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원음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위클리 원음 매거진. 첫 번째 소식입니다. 왕산 종목사님께서 유럽교구 순방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왕산 종목사님께서는 유럽 무시선 한우란 공동체 노르망디 훈련원을 방문하셨는데요. 훈련원을 방문하신 왕산 종목사님께서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 접한 수행 도량을 둘러보시고 어려운 여건에도 시설 수호에 힘써온 김재용 교무님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또 지난 8일엔 왕산 종목사님께서 2차 대전 중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전해 희생된 영가들과 유럽 무시선 한우란 공동체 주변의 유주무주 고운을 위한 위령제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어 왕산 종목사님께서는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는 유럽 무시선 한우란 공동체를 축하하시며 기념 식수를 진행하셨는데요. 왕산 종목사님께서는 지난 20년간 노르망디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유럽 무시선 한우란 공동체의 발전을 기원하시며 기념 식수를 계기로 전 유럽의 일원의 법음을 널리 뻗어나가길 염원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2일엔 왕산 종목사님께서 카자흐스탄 알마타 교당의 이안 봉불식에 참석하셨는데요. 이날 왕산 종목사님께서는 이슬람과 러시아 정교회가 줄을 이어온 낯선 환경에서 지난 35년 동안 교화 일념으로 법 등을 밝혀온 현지 교도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알마타 교당은 그동안 읽어온 도량이 재개발이라는 변화를 맞아 이주를 해야 하는 어려움을 딛고 새 도량을 마련하는 공덕탑을 쌓은 바 있습니다. 왕산 종목사님께서는 알마타 교당이 외롭고 방황하는 현지인들에게 따뜻한 마음 쉼터로 거듭나기를 축원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민족과 문화의 장벽을 넘어 세상을 밝힐 젊은 주역들을 당당하게 키워내는 희망의 터전이 돼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지난 14일 31일간 유럽 순방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왕산 종목사님께서 귀국하셨는데요. 익산 성지에는 왕산 종목사님을 환영하는 중앙총부 직원들의 발길이 이어졌고요. 왕산 종목사님께서는 유럽에서 많은 교화 현장을 봤다고 하시며 이번 방문이 해외 교화 현장의 교도님과 교무님들에게 큰 힘이 됐길 바란다고 전하셨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25일부터 4박 5일간 종교 지도자 협의회가 이웃 종교 성지 순례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한국 7대 종단 지도자들이 일본 홋카이도를 찾아 세계의 이웃 종교와 손을 맞잡는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과 이용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등 7대 종단 대표들은 일본 현지의 가톨릭, 성공회, 정토종 등을 차례로 방문해 현지 종교 지도자들과 교류하며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또 대표단은 5일간 함께하는 여정을 활용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특히 국민 마음 평안과 생명 존중, 남북 통일, 환경 문제, AI 시대 대응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며 종교계의 공동 실천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나상호 교정원장은 이번 순례에서 특히 자살 문제에 있어 위기에 처한 국민들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종단들이 하나가 돼 도움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들의 생명을 건지는 게 종교 변현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도쿄, 오사카 등 일본교와의 정성을 들여온 원불교의 활동을 소개하며 현지 관계자들의 환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8일 원불교 전북교구 문인회가 금암교당에서 정기 모임을 가졌습니다.
전북 지역 문인들이 서로 소통의 시간을 갖고 문화 강좌 개최 등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는데요. 사광덕 교무와 함께 금암교당에서 정교회를 개최해온 원불교 전북 문인회는 김광원 회장을 중심으로 꾸준한 활동을 이어온 바 있습니다. 원불교 전북 문인회는 회원들의 꾸준한 시작 활동을 바탕으로 정기 신앙송회를 이어오고 있고 문화 강좌를 통해 회원들의 문화 소양과 문예 활동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김광원 전북 문인회장은 결실기 원불교 교훈을 지나 결복기 교훈을 열어가는데 원불교 문인들의 문예 활동이 교단 발전에 밑바탕이 돼야 한다며 지난 6월 원불교 전국 원불교 문인회장에 선출된 만큼 그동안 침체된 각 교구 문인회의 전국 네트워크 강화에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사광덕 교무는 교도님들의 신앙과 소행이 녹아든 문학 작품들을 접하며 문인회 활동의 가치를 새삼 느낀다고 전하며 앞으로 많은 문인 교도님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11일 원광여고 헌천관에서 학교법인 원창학원의 고등학교가 합동으로 연합법회를 열었습니다. 학교법인 원창학원 소속의 원광고등학교와 원광여자고등학교 그리고 원광보근고등학교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뜻깊은 시간을 함께한 건데요. 그동안 각 학교별로 일원의 법음을 공부해온 청소년들은 함께 만나 신앙심을 다지고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해 화합과 우정을 나눴습니다. 원창학원 산하 고등학교의 원불교 동아리 보은의 임원들과 회원 학생들이 참여한 이번 연합법회는 청소년들에게 이론상 진리의 가르침을 전하고 법연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기도식으로 시작된 법회에 참석한 청소년들은 맑고 밝은 마음으로 두 손을 모아 세상을 이롭게 하는 활불로 성장할 것을 다 함께 서원했습니다. 2부 행사로 마련된 레크리에이션 시간엔 학생들이 정성껏 준비한 공연과 다채로운 공동체 게임이 이어지며 활기찬 축제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학생들은 조별로 미션을 수행하고 서로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라는 원불교 공동체 의식을 자연스럽게 익혔습니다. 경계를 대할 때마다 마음을 멈추고 서로를 부처님으로 대하는 마음 공부의 실천을 놀이와 화합 속에서 몸소 체험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날 설법에 나선 조명도 교무는 함께하고 하나 되는 우리는 원불교라는 울타리에서 만나게 됐다며 항상 마음을 공부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원불교 학생들이 되자고 말했고요. 이번 행사 실무에 참여한 원광여자고등학교 김성원 교무는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이 일원의 품 안에서 마음의 휴식과 영성의 힘을 얻길 바라는 간절한 염원으로 준비했다며 서로 다른 학교의 학생들이 교복 안에서 환하게 웃으며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 희망과 보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감상을 전했습니다. 위클리 원음 매거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동방신기 너희들 것이니까 이어서 창작성가 푸르른 나를 위해서

0: 원불교 알림 체크.
1: 만덕산 훈련원이 제35회 만덕산 하선을 교체합니다. 만수 만연 만덕으로 적공하여 열의행을 이란 주제로 오는 22일부터 5일간 진행될 예정인데요. 훈련 접수나 문의사항은 만덕산 훈련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111년 고3 신성의 훈련이 진행됩니다. 머무르고 기도하고 피어나라 라는 주제로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원불교 중앙총부에서 진행되고요. 바로 이어서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는 고등 신성의 훈련이, 오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중등 신성의 훈련이 원더랜드 페스티벌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청소년 교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1회 원불교 사축이제 효품영상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원불교 교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법인정신과 나의 삶, 구인선진, 대종경 서품 13장에서 15장까지 정성과 기도로 밝힌 하루 가운데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해 총 15초 이상 100초 이내로 순수 창작 영상을 제작하면 됩니다. 오는 31일까지 온라인에서 접수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문의사항이나 더 궁금한 내용은 원불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은 헌책방의 여름냄새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원인 방송입니다.
2: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연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제자 가운데 말만 하고 실행이 없음을 경계는 하셨으나 말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재주만 있고 덕 없음을 경계는 하셨으나 그 재주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실시품 36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기분 좋은 12시. 몸무게가 60kg인 사람이 있다면 몸속 물의 양은 약 36kg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 7.2kg 정도만 빠져도 글쎄요,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하죠.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린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도, 그렇다고 적게 마시지도 않으며 내 몸속 수분을 유지하게 되는 거겠죠.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몸속의 균형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오늘 하루도 그렇게 흘러가겠죠?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게 소중한 일상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있을까요? 몸도 마음도 건강한 하루, 기분 좋은 12시입니다. 첫 곡이요, 유나의 계절 범죄.

0: 신앙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7월 20일 월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우리의 몸의 60%를 차지하는 물, 그 중에서 겨우 20%만 빠져나가도 생명이 위험해진다라고 하죠. 특히 요즘 같은 여름철에 수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실감하게 되는 뉴스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물을 너무 적어도 또 너무 과해도 탈이 나기 마련이니까요. 무엇이든 적당하게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몸도 마음도 건강한 하루를 보내는 가장 기본이자 첫걸음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건강은 바로 이곳에서 챙겨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기분 좋은 12시 지금부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출석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아, 카카오톡 채널도 활짝 열려있는데요.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신청곡과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노래 두 곡 이어드립니다. Be Happy 하영곤 팩토리의 Be Happy, 블루디의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겠니.

현금 팩토리의 비 해피 플루디에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겠니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문자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3104 쓰시는 분이 희원 씨,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몸에 좋으라고 하루에 물을 3리터씩 마셨거든요. 그랬더니 속이 출렁거리고 오히려 어지럽더라고요. 뭐든 과하면 안 좋다는 말 제 몸으로 생생하게 생체실험했네요. 이제부터는 딱 적당히 마실래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또 그 뭐 어떤 체질이랄까요? 아니면은 몸의 어떤 균형 상태에 따라 밸런스에 따라 물을 또 많이 마시면 좀 안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적당히 드셔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던데 많이 드셔도 좀 그게 이제 배출이 잘 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배출이 잘 안 되고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거나 울렁거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아 적당히 예 적당히 우리 마시는 걸로 해요. 아시겠죠? 신복수님께서 희원씨 안녕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주말 행복하셨는지요. 한 주도 잘 부탁드립니다. 꾸벅! 부산은 오전에 소나기가 한바탕 지나가고 지금 완전 찜통이에요. 오늘도 우린 행복한 방송 기분 좋은 12시 들으면서 함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복수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서울은 복수님이 계신 부산과는 달리 굉장히 비가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는 그 차에서 와이퍼를 끝까지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소리가 계속 나도록 양쪽으로 휘졌는데도 비가 그 사이를 뚫고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늘 비가 이렇게 계속 많이 오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그래도 출근을 잘하긴 했는데 부산은 또 예 너무나도 정반대의 길이 이렇게 쨍쨍하군요. 중간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아 정말. 서울은 아 이번 주 내내 비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서울에 계신 분들은 안전운전 하시고요. 또 부산에 계신 분들은 또 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뒷번호 4360 쓰시는 분은 지금 회사 근처 최애 카페에 와서 창밖에 빗방울 떨어지는 걸 멍하니 보고 있습니다. 12시부터 1시까지가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분위기에 어울리는 촉촉한 노래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좋습니다. 아,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 그리고 파란의 첫사랑.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 파란의 첫사랑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1부 끝곡으로 박혜원의 오늘도 응원할게 띄워드리고 전 2부로 돌아올게요.

0: WBS FM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그 힘이 세다고 하겠으나 자기를 이기는 것은 그 힘이 더하다 하리니 자기를 능히 이기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라도 이길 힘이 생기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요훈품 15장 말씀입니다.

0: WBS.
1: Yeah, what are my listeners? You're tuning to WBS, 원음방송.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더 보이즈의 우리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을 때, 사람들과 정을 나누고 싶을 때 우리는 소통이라는 거랍니다. 누군가에게 고마웠던 마음을 전하거나 축하의 말 전해도 좋겠죠. 칭찬하고 싶은 일, 서운했던 감정도 담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897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카카오톡 친구로도 사연 받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영님이 희원디제이님 반가워요. 저는 평소에 물을 너무 안 마셔서 고민이었는데 오늘 방송을 듣고 당장 책상 위에 1리터 텀블러를 올려두었습니다. 퇴근 전까지 이거 딱 한 통만 비우는 게 오늘의 목표예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건강 챙기기 동참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요렇게 1리터 텀블러가 요즘에 많이들 이제 책상 위로 올라오죠. 근데 이제 그거를 들고 있노라면 나는 집에서 후라이팬을 다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도 1리터의 물통을 들 때 뭔가 모르게 손목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손목이 약하디 약하신 분들은 1리터를 드실 때 양쪽으로 드세요. 예, 거기 생각보다 한 손으로 자꾸 들다 보면 아프더라고요. 예, 그래서 1리터 한 번에 이렇게 가는 것도 좋지만 500ml 이렇게 해서 나눠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시작한다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쵸? 그런 의미에서 아주 칭찬합니다. 뒷번호 1170 쓰시는 분이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점심 식사를 11시 반에 일찍 먹고 들어왔습니다. 덕분에 12시부터 사무실에서 눈치 안 보고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쉴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이게 바로 월요일의 수확행이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러네요. 1170님 정말 저도 좋습니다. 함께 해주셔서요. 뒷번호 2341 쓰시는 분이 어제 저녁에 더워서 에어컨을 계속 켜고 잤더니 지금 머리가 띵하네요. 히디의 유쾌한 비타민 토크로제 두통 좀 싹 잡아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제가 비타민으로서 약간 통증을 사라지게 한번 최대한 만들어 볼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프시면 약을 좀 드셔야 됩니다. 예. 약간, 약을 드시는 것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오래 두면 더 아프거든요. 예, 여기까지 하고요. 아, 예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는 요 방법이 좀 잘 적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친한 언니가 외국 생활을 할 때 그 외국에서는 이 약간의 감기 증상 아주 살짝 뭔가 이렇게 으실으실 할 때는 에스프레소를 좀 쓰겠지만 그거로 한 잔 딱 마시면 머리에 통증이 좀 사라진다. 이런 얘기를 그때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 아주 가끔 좀 머리 아플 때 조금 세게 타서 먹으면 괜찮더라고요. 예, 요게 한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만약 그래도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전문가와 상의 후에 약을 좀 드시는 것도 이렇게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뒷번호 3268 쓰시는 분이 택시 운전하는 기사입니다. 장마철이라 길도 막히고 손님들도 다들 예민한 월요일 낮이네요. 그래도 12시만 되면 이 프로그램 덕분에 차 안이 유쾌해집니다. 오늘도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럼블피쉬의 웃어봐요. 자우림의 하하하송.

럼블피쉬의 웃어봐요 자우림의 하하하송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뒷번호 5584 쓰시는 분이 반갑습니다. 아 이거 어떡해. 왼쪽 어깨를 다친 지 5일째예요. 너무 힘들고 또 비가 많이 와서 너무 우울합니다. 신청곡은 지코의 아무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 아유 또 어쩌다 다치셨어요. 5일째 됐다면 아직까지는 좀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네 빨리 쾌차하셨으면 좋겠고 아, 비가 오면 확실히 어떤 관절이 다치거나 다치지 않아도 아, 관절 쪽이 좀 쑤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유 이제는 진짜 재활에 좀 집중을 하시고 다치지 않도록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우리 힘써 보아요. 화이팅! 전호성님이 현님 주말은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내셨는지요? 날씨가 덥네요. 오늘 집에서 쉬면서 기분 좋은 12시 잘 청취하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바람이 불어오는 곳 신청해 주셨어요. 그럼요. 주말은 또 주말답게 아주 잘 보냈고요. 네, 주말엔 아이와 함께 네, 그 착시 효과가 있는 트릭아이 예, 그런 또 전시회를 다녀와서 거기도 갔다가 또 밥 먹으러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말은 진짜 바쁘게 보냈네요. 예. 아이의 그 용돈 그 스티커를 다 붙여갖고 약 아, 60장을 붙여서 35,000원 해서 예, 그 펜시점에 가서 본인이 필요한 것들을 사고 예, 아주 그냥 해맑게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잘 보냈던 것 같아요. 뒷번호 7849 쓰시는 분이 몸의 균형도 중요하지만 요즘 제 마음의 균형이 많이 깨진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불끈불끈 화가 났는데 오프닝에서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 소중한 일상이라는 말을 듣고 심호흡을 크게 한번 했습니다. 비도 오고 그래서 오늘은 샌드위치를 사와 라디오 들으며 마음 건강 충전하고 갈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럼요. 아주아주 아주 칭찬합니다. 네, 소중한 우리의 일상이죠. 이것도 또 지나고 나면 그때 그 마음의 화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오늘도 잘 우리 보내보자고요. 화이팅! 뒷번호 3680 쓰시는 분이 희원님, 주말에 하나뿐인 조카가 전주에서 와서 옥수수를 좀 따다 쪄줬어요. 초등학교 1학년 하모니카를 불며 먹는 모습이 앙 깨물어주고 싶더라고요. 가족 모임 야유회에 큰아들이 와서 반찬을 해서 대전에 데려다 주고 어제 집에 오니 10시. 그런데 희한하게 피곤하지가 않아요.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서인가 봐요. 그 기운 이 시간 함께해요 라고 보내주시면서 이 약간 밥솥 같은 그런 크기의 옥수수를 좋게 봐도 한 15개 정도를 넣으시고 아주 삶은 것 같거든요. 오, 너무 맛있겠다. 이거 진짜 직접 따서 삶아주신 것 같은데요. 아, 이거는 뭐 하모니카를 안 볼 수가 없네요. 예, 약간 강냉이가 나간 것 마냥 제가 표현을 했는데 아 어쨌든 정말 맛있게 보이고 아 왜 그렇게 좋아하셨는지 그래서 다 느껴졌습니다. 좋으시다면 저도 좋네요.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허각 그리고 EF의 비가 내리기 전에.

노래 한 곡 허가 2F의 비가 내리기 전에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2부 끝곡으로 보이 넥스트 도어의 1, 2, 3, 7, 8 띄워드리고요. 저는 3부로 돌아올게요.

0: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대산종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온통 네 것과 내 것을 분별하고 탐하는 마당에 종교마저 자기 교단, 자기 종파를 내세우는 편협에 빠져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인류에 대한 공헌으로 그 가치를 평가받아야 한다. 종교가 세상에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것과 내 것을 분별하고 탐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라는 것 아닐까요? 땅에는 구분이 있지만 하늘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내 나라, 네 나라의 구분이 있지만 종교에는 내 나라, 네 나라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 지구 마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고 형제입니다. 평일 오후 6시 종교가 하나 되는 시간, 둥근소리 둥근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억울한 경계에도 안분하고 위에서 몰라주어도 원망이 없으며 공이야 어디로 가든지 나라 일만 생각하던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세상 사람이 비겁하게 여겨도 나라를 위해서는 정적을 피해가던 조나라 인정승과 지조없다는 누명을 무릅쓸지라도 민중을 위해서는 벼슬을 맡았던 황정승의 정신은 공사를 하는 이들이 본받을 만한 정신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5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좋은 12시.
1: 자, 원유원이 희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걸스데이 말고요. 뒷번호 5584 쓰시는 분의 신청곡 자자의 버스 안에서

0: pas la venue.
1: 넘어보자 다섯 고개. 고개 고개 다섯 고개를 넘어 정답을 맞히는 퀴즈 시간. 시련을 넘어 한 고개, 새로운 세계로의 한 고개. 그렇게 굽이굽이 달라지는 다섯 개의 고개를 넘어서 빠르게 정답을 외치는 넘어보자 다섯 고개. 정답을 맞힌 다섯 분을 추첨해서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고개부터 한번 넘어가 볼게요. 꽁치. 첫 번째 고개는요, 꽁치입니다. 꽁치.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고개까지 넘어가 볼게요. 충무. 아, 꽁치와 충무 나갔습니다. 자, 오늘 바다와 이게 관련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게 또 함정일 수 있으니까요. 다음 고개도 좀 기다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샵8970 우물정 8970 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바비킴 윤미래 It's Alive.

It's alright, it's all good. 바비킴 윤미래 노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넘어보자 다섯 곡에 첫 번째, 두 번째 곡에를 넘어봤을 때는 조금 맥락을 잘못 잡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첫 번째 고개가 꽁치였고 두 번째 고개가 충무였죠. 그래서 과메기 이순신 장군, 예, 장군님이 갑자기 나오셨네요. 네, 아, 요것은 아닙니다. 예, 오답이에요. 잘못 보내주셨고, 뭔가 이런 쪽은 아닙니다. 이런 쪽은 아니라는 얘기만 드리면서 세 번째 곡에 한번 바로 넘어가 볼게요. 옆구리. 네, 옆구리. 갑자기 뜬금없이 왜 옆구리가 나왔을까요? 자, 네 번째 곡입니다. 꽁다리. 자, 꽁치와 충무에 이어 옆구리와 꽁다리까지 나왔더라. 다소 좀 헷갈리실 수도 있겠지만 좀 쉽게 생각을 하시면 알 수도 있습니다. 잘 엮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문자로 답을 보내주시는데 이렇게 냈을 때 우리 제작진분들이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의 더 힌트를 드리자면 뭐 저뿐만 아니라 요즘도 그럴 거예요. 소풍에 가면 항상 예, 이것을

준비물로. 준비물이라고 해도 되겠죠? 여튼 여기까지 얘기 드렸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꽁치, 두 번째 충무, 세 번째 옆구리에 네 번째 꽁다리에 제가 드리는 살짝인 듯 소풍까지 드려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샵8970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이쪽 샵8970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컨츄리 공방의 그곳에서 투스토리의 도사리 카페.

노래 두 곡, 컨트리 공방의 그곳에서 투스토리의 도사리 카페까지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넘어보자 다섯 곡의 네 번째 곡에까지 갔죠. 첫 번째 곡의 꽁치, 두 번째 곡의 충무, 세 번째 곡의 옆구리, 네 번째 곡의 꽁다리에 이어 제가 드리는 소풍에서 항상 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던 이것이 무엇이냐라고까지 이제 네 번째 곡에까지 넘어봤는데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곡에는요. 애니메이션 중에 K-POP 데몬헌터스 주인공 루미가 이걸 들고 냄새를 맡는 이 명장면! 다들 기억하실까요? 이것이 오늘의 정답입니다. 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요것을 든 루미의 그 장면! 아시는 분들은 정답 샵897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바로 정답자 당첨자 뽑아볼게요. 시온의 Way Back Home.

션의 Way Back Home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넘어보자 다섯 곡에 바로 정답은 그렇습니다. 김밥이었어요. 아, 소풍 갈 때 싸갔던 도시락은 김밥이었는데요. 힌트가 좀 가장 결정적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꽁치와 충무, 김밥 매니아라면 뭐 아실 수 있겠지만 제주도의 명물이 꽁치김밥이라고 합니다. 구운 꽁치 한 마리를 그대로 넣고 둘둘 마는 김밥. 통영이나 또 거제에서 많이 먹을 수 있는 충무김밥이 있고요. 옆구리와 꽁다리, 김밥하면 뭐 옆구리 터진 김밥, 그리고 호불호가 확실한 꽁다리를 모르지 않으시죠? 예, 그렇게 해서 예, 내드렸고, 그리고 애니메이션 K-POP 데몬헌터스, 뭐 루미가 김밥 냄새를 맡는 장면이 꼽히면서 외국인들이 꼭 그 장면 보고 또 먹고 싶어 했다라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자, 여러분들의 정답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뒷번호 6522 쓰시는 분, 김밥이요. 저희 집은 아침으로 간단하게 꼬마 김밥을 잘 싸먹습니다. 오늘도 장 보다가 아침용으로 꼬마 김밥 세트 사왔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뒷번호 2442 쓰시는 분도 김밥 항상 감사합니다 이라고 보내주셨고요. 뒷번호 7793 쓰시는 분도 김밥이네요. 장맛비가 그 스치고 지나간 오하늘이 아름답게 열렸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뒷번호 0290 쓰시는 분도 문제 정답은 김밥이라고 보내주셨고요. 뒷번호 2343 쓰시는 분도 김밥입니다. 음악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다섯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3부 끝곡으론 자두의 김밥 띄워드리고 전 4부로 돌아올게요.

0: WBS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들을 때에만 흥취 있고 들은 뒤에 취할 것이 없는 말은 공교한 말이요. 들을 때에는 비록 담담하나 생각할수록 묘미가 있는 말이 좋은 법문이며 말이 너주라기만 하고 별로 추려잡을 것이 없는 말은 번거한 말이요. 말은 간략하나 뜻이 풍부하여 활용할 길이 분명한 말이 좋은 법문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2장 법문입니다.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초르마 물렀거라.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것은 어디? 바로 여기 이곳 기분 좋은 12시 졸음아 물렀거라. 다 같이 소리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처음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여름 퇴치송. 오늘은요 코르티스의 레드레드, FX의 누에삐오, 에스파의 슈퍼노바 띄워드립니다.

커리티스의 레드레드 FX의 뉴에피오 에스파의 슈퍼노바까지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우리 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찬 증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 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 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해돌 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맞김 한 박스,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캐리에시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동페인 유산균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강 한방 생활 건강에서 모겐모가 사탕을 드립니다. 아, 라디오 입덕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아, 평소엔 음악만 듣다가 오늘 처음으로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봤는데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가 따뜻하고 재밌네요. 왜 이제야 들었나 싶어요. 앞으로 매일 출석 2장 찍을게요. 희원 씨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름부터 예, 참 좋습니다. 라디오의 입덕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그러면 매일매일 만나요. 뒷번호 6031 쓰시는 분이 희원씨 날이 더우니까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 오면 땀을 비오듯 흘려요. 냉장고에 시원한 보리차를 끓여서 대령하느라 바쁜 하루입니다. 애들 챙기느라 정작 제 입은 바짝바짝 마르고 있었는데 지금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시며 라디오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이 시간 제게 오아시스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아시스 같은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뒷번호 1394 쓰시는 분은 이번 달에 책 한 권을 꼭 읽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오늘 출근길 지하철역에서 책을 펼쳤는데요. 세 페이지를 읽고 기절하듯 졸았습니다. 책은 수면제인가 봐요. 그래도 퇴근길에 계속 도전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사실 이건 어떤 책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아마 피곤하셨기 때문에 그런 걸 거예요. 잠을 푹 주무시는 걸로. 오늘은 책도 좋지만 본인에게 쉼과 어떤 수면을 예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오늘은 푹 주무시는 걸로요. 아시겠죠?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가오의 시작, 이클립스의 I'll Be There.

가오의 시작, 이클립스의 아비데열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뒷번호 1583 쓰시는 분이 저 기억이 납니다. 천일홍이 피었어요. 제가 사진 보낸다고 해서 보내요. 네, 저도 이 말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피면은 꼭 사진 보내주세요 라는 얘기를 함께 드렸던 것 같은데 진짜 꽃들이 예쁘게 폈네요. 백일홍 꽃도 함께요. 부산에는 비가 좀 오나 했더니 오늘도 피해가네요. 밭에 다녀와 옆집 언니께 집에서 메밀 좀 먹고 와서 자리 보존해요. 더워서 너무 힘드네요. 빨리 이 여름이 지나가길.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 꽃들을 보고 있노라니. 이 여름도 이 더위 때문에 좀 힘든 것은 있지만 이 예쁜 꽃을 보기에는 이 여름이 조금 더디게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들 정도로 너무 예쁘게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싱그럽네요. 아, 김진호의 살다가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SG 워너비 중에 SG 워너비의 살다가로 끝곡을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비 오는 데도 있고 굉장히 무더운 곳도 있는데 더위도 조심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고 예, 이 장마도 잘 한번 지나가 보아요.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끝곡 SG 워너비의 살다가 띄워드립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스승과 제자의 정의가 부자같이 무관해야 가르치고 배우는 데 막힘이 없고 동지 사이의 정의가 형제같이 친밀해야 충고와 권장을 주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한 뒤에야 윤기가 바로 통하고 시인법이 서로 건네어져 공부와 사업하는 데 일단의 힘을 이루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1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촌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조은영의 가요 세상. 반갑습니다. 학창 시절에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던 전 학생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김수희, 남행열차로 출발합니다.

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2: 군복무와 신앙심 모두 실현. 군종장교를 통해 자아실현.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일.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0: 신앙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낯선 교실, 나를 바라보는 낯선 눈동자들. 첫날 잔뜩 긴장한 전학생의 인사에는 많은 설렘과 긴장이 섞여 있었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며칠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짝꿍과 도시락 반찬도 나눠 먹고 쉬는 시간마다 조잘거리는 단짝도 생기곤 했습니다. 낯설음이 익숙함으로 바뀌는 건 생각보다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으니까 말이죠. 어쩌면 우리의 삶도 크고 작은 전학의 연속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금 새로운 환경에 떨어져서 혼자인 분이 계신다면 너무 긴장하지는 마십시오. 처음이라 그렇지 뭐 조금만 지나면 금방 또 익숙해지고 편안해질 테니까 말이죠. 마침 오늘 조은영의 가요세상이라고 하는 교실에 처음 주파수를 맞추고 찾아오신 전학생 청취자분들이 계신다면 더욱 반갑게 환영합니다.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철, 사랑은 나비인가 봐.

안녕 들으십니까? 나 거시기 이장이요. 연휴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오늘은 어느 동네 게시판 아주 뜨겁게 거시기 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어르신이 동네 거시기에다가 이따가 오후 2시에 무슨 무슨 공원 앞 파라솔에서 장기 한판 두실 분 구합니다. 내가 차 빼고 봇 떼고 덤벼도 다 이깁니다 하고 아주 거시기하게 글을 올린 거예요. 이걸 본 동네 숨은 고수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 간다 하고는 거시기 온 거지. 동네 주민들은 거시기한 구경을 하나 하고 갔는데 말이요, 가부님께 이 두 어르신이 말이요, 아 세상 진지하게 거시기 오고 있었다는 거요. 근데 그날 다섯 발 연달아 뒀는데도 승부가 안 나는 거요. 내일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대결한다고는 또 거시기 오는 거요. 이게 거시기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 참말로 거시기 온 일이요. 지금은 그 파라솔이 동네 어르신들의 공식 장기 챔피언 경기장이 돼서 매일매일 거시기 한다는 거 아니겠어? 네, 장기에 거시기하는 이런 뜨거운 열정이 진짜 청춘 아닌가 이 말이여 껄쩍지근한디. 자, 류기영의 노래요. 정 끊는 약 강진입니다. 세월아 부르마.

자동 살다 보니 갈 길을 잃어버렸네. 헐고 돌아 돌아보니

0: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 짧게 짧게 가요 맛보기.
0: 짧게 짧게 가요를 맛보게 해드리는 시간, 서예리의 노래입니다. 아리스리 차차차. 자, 오늘 첫 번째 출제 김경자 회장님 어서 오세요. 주말 편히 보내셨어요? 한 주 다 변함없이 좋은 방송 함께 하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아리스리 차차차였습니다. 김혜성 씨 한 주의 시작비 내린 월요일 오후 오늘 또 멋진 방송 최고의 방송 함께 한다고요. 의왕의 이수함 씨는 전철 타고 원양원천 장보러 갔다 오신다고요. 예, 차 안에서 즐거운 방송 함께 하고 있다고요. 신복선 씨 부산에서 주말 행복하셨습니까? 한 주도 잘 부탁합니다. 꾸벅. 소나기가 오전에 지나가다 지금 완전 찜통이라고요. 어서 오세요. 노형 추억의 등불.

육단의 9518님께서 7월의 뜨거움도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고요. 다가오는 8월은 또 얼마나 뜨거울까요? 뜨거운 햇살만큼 열정적인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야겠습니다 하셨고요. 혜경씨, 아침에 내리던 비는 잠시 소강상태인 서울 하늘에 구름만 가득합니다. 한결같이 정겹고 멋진 목소리와 즐거움과 웃음을 신나는 음악으로 행복한 방송, 최고의 방송, 좋은 일에 갈 세상 함께한다고요.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유민지 우리님.

대전의 김윤혜 씨, 월요일도 조은혜 가요세 상황 함께 즐거운 한주 시작한다고요. 독산의 한양님도 월요일 오는 비가 오니 믹스커피가 땡긴 날이라고요. 부산 멋쟁이님도 부산 가끔 흐린 가운데 무더운 날씨라고 주셨습니다. 송영아 씨, 또 한 주를 장마비와 무더위를 이기면서 달려봅시다 하셨네요. 이연수 씨, 자연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호박 같은 내 인생 정희준입니다.

짧게 짧게 맛보는 노래, 신곡들, 자주 들을 수 없는 노래들, 새롭게 또 심히 통과된 노래들을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노래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신청해 주시겠죠. 네. 이준호 씨가 존예 가요세상 나의 벗입니다 하셨고요. 용산동 민고님께서 조은영의 가장 들으면서 조금이나마 더위를 식혀볼까 합니다. 김만수의 별달 장미 백합 당신께 신청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하셨고요. 대구의 이영국 씨 이번 주도 감사히 잘 보내겠습니다 하셨고요. 5584 새쌍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이름을 알려주시면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최영아 씨 또 많은 곡 적어주셨고요. 제베코의 낭만에 대하여 채상님께서 주셨습니다. 온지에 지나가는 비 전해드립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도를 알고자 하는 것은 필요한 곳에 쓰고자 함이니 만일 필요한 곳을 당해 쓰지 못한다면 도리어 알지 못함과 같을지라 무슨 이익이 있으리오 하시고 가디셨던 부채를 들어 보이시며 이 부채를 가졌으나 더위에 쓸 줄 모른다면 부채 있는 효력이 무엇이리오 하시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52장 말씀입니다.

장르 이탈곡입니다. 이승철의 오늘도 난.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밀림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자의 사냥 성공률은 의외로 25% 안팎이라고 합니다. 네 번 나가면 세 번은 굶고 허탕을 치는 셈이죠. 만약에 사자가 인간이었다면 동굴에 박혀서 자칭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자는 그저 다음 먹잇감을 향해 계속 달립니다. 오늘 계획했던 대로 일이 잘 안 풀렸거나 사소한 실수를 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동물의 왕 사자도 실패하면서 계속 도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실패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털고 일어나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자, 우연히 줄게요. 백음성입니다. 연장.

가사로 만든 이야기 배따라기의 비와 잣잔 사이. 비가 내리는 날이면 마음도 조용해진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기억들이 빗소리를 따라 하나둘 떠오르고 애써 잊고 지내던 얼굴도 창밖의 빗물처럼 마음속에 번져온다. 그날의 빗소리는 아직도 기억난다. 차 한 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지만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가장 먼 사람이 되어버렸던 그 시간. 돌아보면은 그날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은, 조금만 더 손을 내밀었더라면, 조금만 더 괜찮아라고 물어보았더라면 우리의 이야기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비는 언젠가 그친다. 낙엽도 계절이 지나면은 새로운 잎을 띄운다. 하지만 마음속에 남은 그날의 풍경은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는다. 비 내리는 창가, 따뜻했던 찻잔, 그리고 끝내 하지 못했던 말. 그 모든 것이 한편의 추억이 되어 지금도 조용히 가슴을 적신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한다 있다면은 미루지 말고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따뜻한 차가 식기 전에, 빗소리가 멈추기 전에, 그리고 사랑이 추억이 되기 전에. 사랑은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말을 늦지 않게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오늘 분위기에 어울리는 노래, 가사로 만든 얘기였습니다. 배따라기의 비와 잣잔 사이였습니다. 도움 주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고유가 시대에 도움되시라고 교도님이 주시는 주유 상품권, 또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온갖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개모가 사탕, 예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더 밀라이프에서 비누 또는 치약,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프리미엄 닌젤 마스크팩 드립니다. 진미령의 미운 사랑입니다.

멋진명 DJ의 고운 에세이, 아름다운 노래, 행복함으로 채우는 시간이라고요. 혜경 씨,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들어오셨다고, 우왕수정님. 예, 오랜만 인사합니다. 중범구무리에 출근할 때 비가 엄청 내렸어요. 제 발목까지 쓸어내리는 물살 때문에 운동화가 다 젖어버렸답니다. 속상하네요 하셨습니다. 김지민의 독산동 브루스 전해드리고요. 오늘 추억의 예계로 꾸미는 퀴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분주한 아침 시간, 이제 한숨 돌릴 때가 됐죠? 추억행 열차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음악, 그 속에 숨은 아련한 이야기. 잠깐의 여유면 충분한데 함께 찾아보시겠어요? 매일 오전 9시 여러분의 숨고르기를 함께하고 싶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 둘, 셋.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업의 성공과 파괴의 원인이 그 사업을 하는 주인들의 존심과 방심에 달려있나니 시작과 끝이 한결같아 꾸준한 정성심과 주의심을 놓지 않는 것이 존심이라. 이것이 성공의 원인이요. 좀 고생이 된다 하여 열의가 식거나 좀 오래되었다 하여 함부로 하는 것이 방심이라. 이것이 파괴의 원인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8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4: 02731-7333.
5: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4: 라디오로 흘러나온
3: 김앤투 많이 들어봤는데?
4: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6: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7: 윤신의 노래 공부합시다로 3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비가 내리게 되면은 음악도 분위기를 이렇게 타고 가고요. DJ들의 목소리도 분위기를 탑니다. 예. 날씨에 영향을 받는다고나 할까요? 또 음악들의 신청곡도 여러분들이 또 그런 신청곡들을 많이 보내주시죠. 예. 자, 오늘 월요일에 전해드리는 추억 소환 곡들. 가요로 떠나는 추억 여행. 이번 주 추억 여행은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 도도도도 하셨던 그 시간인데 오늘은 뭐 또 비가 내려서 좀 시원하게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만 자 노래 세 곡 들으시고 문제는 나중에 노래 듣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곡 추억의 노래 듣습니다.

네. 예전에는 여름에는 그 에어컨도 없고 휴대전화도 없던 시절이었어요. 친구들과 니카에서 물장구 치고 잠자리 잡고 매미를 쫓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뛰놀았습니다. 수박 한 통을 우물에 담가서 시원하게 먹고 얼음과자 하나를 나눠 먹어도 행복했던 그 시절. 오늘 들려드릴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즐거운 가족, 서수남 화청일의 노래. 징검다리의 여름, 이영복의 어린 시절로 예, 전해드렸습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신청곡 주실 분들, 신청곡, 사연, 정답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8970입니다. 짧은 문장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오늘의 추억 퀴즈. 여름방학이 되면은 친구들과 가장 많이 했던 놀이들이 있었죠. 네. 관계가 가장 적은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여름방학에 친구들과 가장 많이 했던 놀이가 아닌 거죠. 1번, 물장구 치기. 2번, 매미 잡기. 3번, 고무 튜브 타기. 4번, 눈사람 만들기. 네, 요렇게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오늘 추억을 함께 나눠주시는 분들 가운데서 선물 받으실 분들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지금부터 받겠습니다.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 오늘 비 오는데. 그래도, 뭐, 비가 오든 안 오든. 여름에는 해변으로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신청곡 전해드리겠습니다.

성현동의 김용문 씨가 4번 눈사람 여름에는 한눈 흰눈이 그리고 겨울에는 푸른 바다가 그리워집니다 하셨고요. 이수암 씨가 네 제가 어려울 때 동네 둔벙 우물에서 수영하고 물장구 치던 때가 생각납니다 하셨고요. 이미숙 씨가 어릴 적 잠시나마 추영여행 감사합니다. 네. 늦은 밤까지 옥수수 쪄서 먹고 평상에서 잠들면 부채로 모기 쫓아주던 따스한 엄마 손길이 그리워지는 어린 여름밤의 시절입니다. 그리고 전영복 씨, 우리 때는 구슬치기 많이 했어요. 어머니가 밥 먹으라고 부를 때까지 놀았죠. 4번이에요. 이현수 씨, 여기는 바다도 멀고 강도 없어서 우물에서 미역 감으면서 놀았습니다. 그 기억이 생생하게 생각나고 이 추억에 생각이 납니다 하셨고요. 신복순 씨가 우리 어릴 적에는 남자 여자에도 상관없이 깨먹고 물장구 치며 놀았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그때는 참 순수했는데 그렇죠. 어린 시절에는요. 엠마님께서 고뮤튜브 놀이는 네 아니죠. 네 민선 씨, 미양 씨 예 정답 주셨고요. 새만금 오뚜기님께서 4번 눈사람 만들기예요. 어릴 적 섬마을에서는 여름철 놀이로는 하나도 수영, 12번도 수영, 수영만 하고 자랐습니다. 예, 신천구입니다. 신천구. 저는 이름이 신천구인 줄 알았어요. 신천구, 영일만 친구. 바닷가에 사시니까. 바닷가에서 어두막. 예, 이 노래 듣고 싶다는 거죠. 네. 일산 수산나님께서 그런 문제 내시면 곤란하죠. 네, 정답 4번이죠. 이런 문제는 뱃속에서 아이도 알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집디가 북한산인님께서 네, 4번 주셨고 많은 곡 주셨습니다. 부산 온천 옆에 이명선 씨. 다시 어린 시절로 가고 싶네요. 아 옛날이요 라고 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4번 네, 정답을 주셨는데 네. 그리고 최경 씨가 주셨고요. 동진읍의 장영민 씨도 정답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서산의 유상욱 씨가 정답 4번이에요. 네. 평강공주님께서 눈사람 만들기. 넓은 마당에 아버지는 모기 연기 피우시고 온 가족 평상에 모여 앉아 수박 먹었던 추억이 그립습니다. 방학 때면 할머니 댁에서 바닷가 썸을 때면 속옷 차림으로 갯벌에서 조개 주우며 장난치면 놀다가 물이 허리까지 차면은 놀라서 뛰어나오던 그 시절이 참 좋았습니다. 네, 4번 눈사람 만들기입니다 하셨고요. 네, 일단 김만수의 별, 달, 장미, 백합 준비되어 있고요. 동대문의 이지영 씨가 월요일 오후 출첵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네, 커다란 고목나무 아래에서 매미를 잡고 하늘을 나누는 잠자리를 쫓아다니며 살을 보냈습니다. 그 시절의 여름은 지금보다 훨씬 느리고 풍요로웠던 것 같습니다.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0: WBS FM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질이란 우리의 일상생활에 보조물밖에 되지 않는 것이요 끝까지 놀래야 놓을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니 우리는 항상 내 마음에 삼대력을 쌓고 또 쌓아 영원한 세상을 위하여 항상 미리 준비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29장 법문입니다.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자, 정답 4번이었죠. 여름놀이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우리들의 어린 시절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덕분에 추억 하나를 다시 꺼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노래 속에 숨어있는 추억을 따뜻한 얘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물장구치기, 매미잡기, 고무튜브 타기는 뭐 많이 했던 거였죠. 고무튜브를 타다가 그냥 뛰다가 물속에 빠지는 경우도 있었죠.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 말이죠. 눈사람은 겨울에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전영복 씨에게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복 씨. 그래요. 어머니가 밥 먹으라고 할 때까지 여름에도 구슬치기를 열심히 했더라. 네. 자, 김연자의 노래 밤열차 신청하신 분에게 드립니다.

신청곡 주현미의 울면서 후회하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눈사람 만들 때는 연탄으로 그어서 만들었다. 연탄으로 하신 분도 계셨고 뭐 수트로 뭐 이렇게 하신 분도 계셨고 뭐 그랬었죠. 네. 부산의 정인남 씨가 오이냉채 만들다가 쉬운 퀴즈 참여도 못했네요. 답 4번이고요. 여름 시원한 오이냉채 최고입니다. 최고. 예, 하셨어요. 그리고요. 정답 문항을 잘못 들었다. 전주에는 온다던 비는 안 오고 덥기만 하네요. 현동순 씨. 이게 일기예보가요. 각기 달라요. 그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으면은 또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더군요. 네. 일기예보에서 이제 뭐 미리 예언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기예보에 의해서 뭐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또 뭐 업무적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좀 더 정확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정확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을 하는 거니까. 네. 전유진의 나비야 신청하셨고요. 이 노래 전해드리고 또 신청곡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샵 8970이고요. 짧은 문장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전유진의 나비아였습니다. 네. 그 어린 시절에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 딸부자 농부의 아들님께서 해변으로 가요는 있는데 왜 계곡으로 가요라는 노래는 없는 것인지. 계곡도 좋은데. 그 어찌 그리 어릴 적 놀이를 정확히 아는지, 거기에 개구리 뒷다리 고 산에 가 새집 찾아 새끼 가족 시방은 하던 애들이 없어요. 네. 요즘에는 공부하는 시간 때문에 뭐 부모님들이 그런 걸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냥 집 안에서 학원 뭐 요런 거죠. 네. 그 밖에서 놀면은 야 밖에서 왜 놀아 위험한데 뭐 이렇게 해서. 그래도 예전에 시골에서 그 저 밭에 또 운동장 뭐 골목 모든 게 놀이터였었죠. 네. 그 위생적 부분들이 뭐 열악했지만 그래도 다 건강하게 컸잖아요. 네. 조세호 의왕님께서는 눈사람 만들기 사연 어렸을 적 여러분 농촌과 어촌에서 많이 보냈습니다. 연병장에서 오빠랑 축구와 하루가 이제 야구 같은 거죠. 손으로 하는 거 손야구라고 할까요. 축구와 하루도 하면서 뛰어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닷가 해변에 바이트에 있는 여러 바다 생물을 보고 자꾸 했던 그런 기억이 새록거리신다. 정말 아름다운 추억을 담고 사셨군요. 네. 엠마님께서 초등학교 때 춘자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오빠랑 남동생이 있었어요. 소나기가 쏟아지고 난 후에는 그들과 함께 들판에 나가서 논두렁에서 미꾸라지 잡던 추억이 생생합니다. 어릴 적 한가운데 저 삼남매와의 아름다운 추억이 많아요. 지금은 모두 어디에 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웃집에 함께했던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도시아이들의 노래 연적입니다.

자, 김영문 씨, 이강호 씨, 혜경 씨, 평강홍 조님, 유상욱 씨, 강호 씨 많은 곡 신청하셨는데, 네. 뭐또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만, 요 근래 지금 바로 들은 노래들은 다미의 아줌마 파이팅으로 들으시면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2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WBS FM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나 물건이나 서로 멀리 나뉘어 있을 때는 무슨 소리가 없는 것이나 점점 가까워져서 서로 대질리는 곳에는 반드시 소리가 나나니, 쇠가 대질리면 쇳소리가 나고 돌이 대질리면 돌소리가 나는 것 같이 정당한 사람이 서로 만나면 정당한 소리가 날 것이요, 삿된 무리가 머리를 모으면 삿된 소리가 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5장 말씀입니다.
5: 이 말씀은 원음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천지은, 하늘과 자연은 우리에게 끝없이 내려주는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이 내려준 사랑으로 우리 가족의 인연을 맺어주죠. 그리고 동포은혜,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따뜻한 빛이 되어주는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잠시 멈춰서서 마음 쉬어가는 시간. 여기는 마음의 쉼터입니다.

0: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경남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경남 의령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고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과 양산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의 안전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대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크게 빈 마음에서 큰 지혜가 솟고 큰 지혜에서 큰 사상이 나오며 큰 사상에서 세계주의가 나오고 세계주의에서 큰 공심이 나오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4장 법문입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일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대중가요와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그 힘이 세다 하겠으나 자기를 이기는 것은 그 힘이 더하다 하리니 자기를 능히 이기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라도 능히 이길 힘이 생기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5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방송입니다.
1: WBS 자동차 상식.
2: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비보호 좌회전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등화의 반대편 교통에 주의하며 좌회전을 할 수 있고 보조 표지판이 있다면 그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좌회전 차량이 안전운전 불이행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다만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다 마주오는 차와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위반 항목인 신호위반에 해당이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잘 활용하면 원활한 교통소통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직진 차에게 측면을 충격당하게 되어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신호의 뜻을 정확히 알고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나 사업이나 주인의 심경으로 하는 이가 있고 머슴으로 하는 이가 있나니 주인의 심경으로 하는 공부는 이 공부가 삼세를 통해 영원히 제도받는 기림을 알고 하기 싫으나 하고 싶으나 남이 알아주나 몰라주나 간에 꾸준히 힘을 쌓아가는 것이요. 머슴의 심경으로 하는 공부는 스승이나 남의 이목에 끌려 마지못해 하는 공부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15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마음의 쉼터.
1: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2부를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정서와 친숙한 팝송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해외 음악들을 원불교 말씀과 함께 보내드리는 시간 마음의 쉼터 2부 시작합니다.

0: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1: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0: 노라이벌 랜드마크
1: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95일 3555 롯데건설.
2: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6: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7: 정답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6: 서울과 맞닿은 더근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7: 신사옥 마련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6: 02-2677-2677 IS동서.
8: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10: 군복 무화신 앙심 모두 실현. 군종 장교를 통해 자아 실현.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일.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길은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요 세상에서 제일 잘못 사는 길은 해독을 발견하여 원망 생활을 하는 것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리편 40장 법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팝송과 해외음악, 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도심의 힐링숲, 사당역 카페오스에서 베이커리 상품권,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H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N 유산균, 100% 우리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진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금박까지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극하면 변하는 것이 천지의 이치라.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나 국가나 모두 그 왕성할 때를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1장 법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애청자 여러분의 온기와 함께했던 은혜로운 시간 고맙고 따뜻했습니다.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마음을 보듬는 시간. 지금까지 마음의 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WBS FM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기후변화로 더 자주, 더 크게 발생하는 산사태. 해마다 축구장 380개가 넘는 규모의 산사태로 지난 10년간 3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수천억 원에 이릅니다. 산사태, 어떻게 대비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집 주변 배수시설과 옹벽을 미리 점검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하천과 계곡에서 즉시 탈출하고 방송이나 스마트 산림재난 앱으로 산사태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대피 명령이 떨어지면 가스와 전기를 꼭 차단하고 이동해야 합니다.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다면 산과 가장 멀고 높은 공간으로 대피하세요. 야외에서 대피할 때는 산사태 경로를 피해 직각 방향으로 벗어난 뒤 가장 멀고 높은 곳으로 이동하세요. 산사태, 미리 점검하고 빠르게 대피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용맹이 뛰어난 사자나 범도 극히 미미한 비루가 몸에 퍼지면 필경 살지 못하게 되는 것 같이 큰 뜻을 세우고 공부하는 사람도 극히 미미한 마음 경계 몇 가지가 비루가 되어 그 발언을 막고 평생사를 그르치게 하나니 그러므로 공부인은 마음 비루가 오르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살펴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20장 말씀입니다.
4: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길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조선 중기 존경받는 학자였던 율곡 이 선생은 경몽요결이란 책에서 나쁜 습관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데요. 인생을 망치는 8가지 나쁜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요긴한 가르침이 되는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해당되는 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죠.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종교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인생을 망치는 8가지 나쁜 습관. 자, 첫 번째는 일하지 않고 놀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할 일 없이 하루를 허비하는 것이고요. 셋째,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고요. 넷째,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헛된 말과 헛된 글을 쓰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풍류를 핑계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고요. 여섯째는 돈만을 목표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남의 성공을 부러워만 하고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고요. 여덟 번째는 절제하지 못하고 돈과 여색을 탐하는 것입니다. 율곡 이 선생이 말한 인생을 망치는 8가지 나쁜 습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겠죠. 혹시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고치기로 마음먹어야겠습니다.

0: 권인하의 새로운 내일을 위해 였습니다. 앞서 율곡 선생이 말한 인생을 망치는 8가지 나쁜 습관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율곡 선생은 이 나쁜 습관들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칼로 잘라내듯이 당장 습관을 뿌리 뽑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말이 쉽지, 이 나쁜 습관을 어떻게 무자르듯 단번에 잘라낼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큰 각성이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습관들이 결국 내 인생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장 뿌리 뽑지 않을 수 없겠죠. 정산종사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을 좋아하는 습관이 선근종자가 되나니 과거의 습관은 현재의 종자가 되고 현재의 습관은 미래의 종자가 되나니라. 네, 지금 우린 어떤 습관으로 좋은 씨앗을 심고 있고 미래를 열어가고 다음 생을 또 준비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주 지역 종교인들의 화합 이야기입니다. 지난 10일 제주 지역 종교인들이 제주도청에서 위성곤 도지사와 만나 도와 종교계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이날 만남에는 원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 대표자들이 함께해 제주 지역의 발전과 도민들의 화합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불교 제주교구 사무국장이신 동현인 교무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내 수영장까지.
5: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4: 노라이벌 랜드마크
5: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6: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불교경전 아미타경에는 머리가 두 개 달린 새 공명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 새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 달려있는데 한쪽 머리가 늘 맛있는 열매를 먼저 챙겨 먹는 다른 머리에 질투심을 느껴 어느 날 독이 든 열매를 몰래 먹게 해서 결국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다. 공명주,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닐까. 우리 모두는 하나이기에 서로 돕고 협력해서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할 텐데 아직 우리 마음엔 시기와 질투심이 많은 것 같다.

네, 여러분 마음에도 혹시 시기와 질투심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 시기하는 마음, 또 질투하는 마음에 대한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경전 정산종사 법어에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본받아서 발전할 계기로 삼으라는 정산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회에는 빈부 귀천의 차와 상하 선후의 차와 유무식 지우의 차 등이 각각 있나니 이 모든 관계를 통칭하여 강약이라 하나니라. 만일 강약 사이에 도가 없이 압박과 대항으로만 나아간다면 강자와 약자가 다같이 재화를 입을 것이요, 서로 도가 있어서 협조하고 진화하는 길로 나아간다면 그 사회는 평화와 번영을 이루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강자와 약자는 정전에 밝혀주신 강자 약자의 진화상 요법을 일일이 실행하여 강약이 한 가지 영원한 강자로 진화하기까지 끊임없이 노력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니라. 도가 경전 도덕경에는 남에게 욕심날 만한 물건을 보여주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날 만한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들의 마음은 어지러워지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성인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내보이지 않는다. 유교 경전 명심보감에는 질투가 많은 사람은 어진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비가 친구를 질투하는 일이 있으면 어진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없고, 임금이 신하를 질투하는 일이 있으면 어진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다. 유대교 경전 탈무드에는 질투심을 가진 사람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질투는 천 개의 눈을 갖고 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도 올바로 보지 못한다. 불교 경전 우바세계경에는 나보다 나은 사람을 질투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고 질투하지 말며 내가 남보다 낫다고 교만하지 말라.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 에스겔서에는 질투로 남을 대하면 그 질투가 다시 돌아온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주 하느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는 한 네가 미워하는 마음으로 분노와 질투로 그들을 대

대하였듯이 나도 분노와 질투로 너를 대하겠다. 내가 이렇게 너를 심판하여 나 자신을 그들에게 드러내겠다. 네,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조금 부러워하고 또 배가 아파하는 이 질투심. 어쩌면 인간에게는 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을 좋은 방향으로 잘 돌려쓰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강자는 약자를 도와주고 약자는 강자를 본받아서 한 단계 성장하려는 동력으로 삼는다면 우리 모두가 강자와 약자가 다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마음공부막으로 르피아노의 레인을 들려드렸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비가 온다고 해서 그런 곡인데 조금 비오는 분위기와 어울리는 곡인 것 같죠. 이번 주 내내 비가 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우산 잘 챙기시고 각별히 또 여러 가지로 또 주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엔 원불교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으로 원불교와 관련된 퀴즈를 드리고 있죠. 잘 듣고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원불교 수행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밝힌 표어입니다. 원불교인들의 어떤 그 생활표라고도 할 수 있고 수행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원불교 수행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밝힌 표. 이것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선수행을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선이라고 하면 조용한 산사에 가서 하거나 자기 전에 하거나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지만 원불교의 선수행은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이 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밥 먹을 때도, 일을 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늘 선을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원불교의 생활표어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 2번, 무시선, 무처선. 네, 언제 어디서나 늘 선을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가 선수행이라고 하는 것, 뭐 일반적으로는 명상이 될 수도 있겠죠. 명상을 이렇게 따로 시간 내서 하는 것도 좋겠죠. 이렇게 5분씩 또 자기 전에 이렇게 그 눈을 감고 고요히 그 어떤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차분히 고요하게 하는 이 명상. 어떻게 보면은 이 명상을 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늘 선수행을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자, 1번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이고요. 2번은 무시선, 무처선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으로 보내주세요. 자, 원불교 창작성가 한 곡 듣고 우리 동현인 교무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좋은 송입니다. 수만 번 크게 들이쉬어봐요.

0: 종교 넘어 아하. 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주 지역 종교인들의 화합 이야기입니다. 지난 10일 제주 지역 종교인들이 제주도청에서 위성곤 도지사와 만나 도와 종교계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만남에는 원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 대표자들이 함께해 제주 지역 발전과 도민들의 화합을 위해 도와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불교 제주교구 사무국장이신 동현인 교무님께 들어보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부터 한 말씀 해주시고 원불교 제주교구에 대한 소개도 좀 해주실까요?
1: 네, 반갑습니다. 청취자분들 모두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제주교구 사무국장 동현인 교무입니다. 네, 제주교구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제주교구는 원기 49년 1964년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봉사대가 제주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면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때부터 인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제주교구 1호 교도이신 보타원 위대보행 교도와 김성정 교도님과 인연을 맺으면서 제주교화의 씨앗이 뿌려졌다고 합니다.
0: 예.
1: 그리고 원기 53년 제주교당, 55년 서귀포교당을 중심으로 제주의 남북교화가 시작이 되었고 원기 62년 박은섭 교감님 부임 이후 제주교구의 기반이 다져졌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대산종사님께서 제주를 국제교화의 중요한 거점으로 보시고 제주국제훈련원을 세우셨습니다. 현재는 40여 년이 지나 노후화된 훈련원을 제주국제마음센터로 새롭게 신축하고 내년 4월 7일 본부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0: 예.
1: 지금 또 제주교구는 16개 교당, 7개 사회복지기관, 8개 어린이집, 1개의 훈련원을 중심으로 21명의 교무님들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이상 제주교구에 대한 간단한 소개 드렸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제주도에 16개 교당이 있고 또 제주국제훈련원이 있는데 이제 40여 년이 지나서 이제 내년에 제주국제마음센터로 이제 새롭게 신축을 해서 봉불식을 한다.
1: 네. 네, 맞습니다.
0: 예,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주도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곳이잖아요.
1: 네,
0: 아름다운
1: 맞습니다.
0: 예, 자연 경관을 볼 수 있어서 여기서 또 살아가고 또 교화하시는 우리 교무님들의 어떤 삶도 참 행복하실 것 같은데 우리 교무님은 좀 어떻습니까?
1: 네, 제주는 정말 특별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섬이라는 독립성과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가 살아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라산과 바다, 오름, 곶자왈, 아름다운 자연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어서 참 저는 제주와 인연이 된 게 저희 삶에서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0: 예, 예. 참 부럽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 동현인 교무님과 함께 제주 지역 종교인들의 화합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10일 제주도청에서 우리 종교인들이 만남을 가졌다고요?
1: 아, 네, 맞습니다. 지난 7월 10일 제주 종교 지도자 협의회 각 종단 대표들이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님과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님을 만나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제주 도정을 이끌어 가시게 되는 두 분께 축하와 인사를 전했고요. 제주 도민의 정신 건강과 생명 존중, 지역사회 화합을 위해서 종교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0: 예. 그 제주 지역 종교인들도 이렇게 오래전부터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만남을 또 시작을 했고 그동안 어떤 활동들을 해 왔는지요?
1: 아, 네. 제주 종교 지도자 협의회는 2014년에 이렇게 원불교, 천주교, 불교, 기독교, 유교 등 제주 지역 종교 지도자들이 뜻을 모아 시작되었습니다. 종교는 다르지만 종교 간의 유대를 증진시키고 각 종교의 근본 이념을 바탕해서 제주 사회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도민의 화합을 위한 정신적, 도덕적 토대 구축을 함께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이후 도민을 위한 평화음악회, 그리고 종교관 문화교류, 각 종교시설 방문,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동 추모와 기도 등을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0: 네, 제주 종교 지도자 협의회가 이제 13년째가 됐군요.
1: 네, 맞습니다.
0: 그 종교가 다르다는 것이 처음에는 낯설 수 있고 또 어색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제주 지역 종교인들이 마음을 열고 이렇게 가까워지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종교와 이게 문화와 예법이 달라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만나고 각 종교 시설에서 회의도 하고 차담도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의 활동과 사회봉사 이야기 그런 것들 듣다 보면 방법은 달라도 사람을 위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려는 그 마음은 같다는 걸 참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예.
1: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은 해마다 각 종단의 성지를 탐방하면서 각 종단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게 되고 좀 더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만남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조심스럽고 그런 부분들은 늘 있지만 늘 반갑게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이 인연이 된 것 같습니다.
0: 예, 자주 만날수록 편해지고 또 신뢰가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만남이 기다려지는 그런 또 단계까지 왔다고 하니까 더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제주도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도 있지만 역사적인 아픔도 품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 종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또 함께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종교 의식이나 기도도 이렇게 함께한 일이 있을까요?
1: 네, 해마다 그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4대 종교 대표자들이 함께 4.3 희생 영정들을 위해 기도하고 추모하는 일에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세월의 희생자, 무한 제주항공 사고 희생자 등 추모의 시간을 늘 함께하고 있고요. 형식은 다르지만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제주도가 이제 오랫동안 그 전국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도로 이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0: 예.
1: 자살률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을 위한 활동도 지금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0: 네. 자, 이렇게 또 지역의 아픔을 보듬는 일도 중요하고 또 일상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온기를 전하는 일도 또 중요할 텐데요. 일선 교당이나 우리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웃 종교인들과 만나고 또 함께하는 일도 있을까요?
1: 네, 그 각 종교는 지역 안에서 이미 각 종단별로 다양한 봉사와 돌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원불교, 제주교구도 교당과 사회복지기관, 어린이집을 통해서 도민의 그 지역, 민, 어린이, 어르신, 지역 주민들을 위한 돌봄을 이어가고 있고요. 다른 종교에서도 무료급식, 상담, 장학, 이웃돕기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함께 행사를 할 때도 있지만 서로의 활동을 응원하고 필요할 때 합력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이렇게 이웃 종교인들과 교류하면서 우리 원불교 성직자로서 뭐 여러 가지 느끼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웃 종교인들을 만나면서 우리 교무님은 좀 어떤 걸 좀 느끼고 계신가요?
1: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 각 종교마다 믿음의 방식도 다르고 수행과 실천 방법도 정말 다릅니다. 하지만 깊이 이렇게 만나보면 만나볼수록 결국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 마음은 같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시간을 기다려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0: 예.
1: 원불교에서 은혜와 보온을 중요하게 이야기하잖아요.
0: 네.
1: 이웃 종교인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그 큰 은혜를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름을 정말 인정하면서도 감사와 존중으로 만나면 얼마든지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주 종교 지도자 협의회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0: 네. 이렇게 종교 간 화합을 실천하면서 또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풀어가는 해법도 좀 발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사회에 좀 그 갈등과 대립이 많은데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1: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지만 한 걸음 물러서 보면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원불교가 말하는 하나의 세계, 은혜로운 평등 세상도 바로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름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존중하면서 더 큰 하나의 마음으로 만나자는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종교가 먼저 마음을 잇고 화합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우리 종교인들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잘 화합하는 모습처럼 우리 사회도 그렇게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하나가 되는 그런 또 화합의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제주 지역 종교인들과 꼭 한번 해보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실까요?
1: 네. 제주는 특별한 자연만큼이나 특별한 역사와 아픔을 가진 곳입니다. 앞으로 제주 종교 지도자 협의회가 그래서 도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전한 일에 더 적극적으로 함께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특히 생명 존중, 자살 예방, 청소년과 어르신 돌봄, 제주 4.3의 치유와 화해를 위한 공동 기도와 실천을 위한 활동을 크게 한번 함께하고 싶습니다. 종교는 다르지만 도민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다라는 그 취지가 살아나는 제주 종교 지도자 협의회가 언제나 도민 곁에 있는 따뜻한 종교 연대가 되기를 다시 한번 희망해 봅니다.
0: 네.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만큼이라 우리 종교인들도 참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모습이 보기가 좋습니다. 제주도의 종교인들처럼 지역사회 곳곳에서 우리 종교인들이 하나가 되고 지역사회를 위해 함께하는 일들이 많아지길 바라면서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불교 제주교구 사무국장이신 동현인 교무님이었습니다. 교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최성원입니다. 제주도의 푸른 밤.

0: 라이프오프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사무총장 장진원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서로 안부를 전해주고 서로 사랑을 전해주고 괜찮아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 새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화이팅!
1: 불교 자살예방센터 팀장 조보람입니다. 지혜와 자비의 힘으로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 천주교 한마음 한몸 자살예방센터 손혜경 수녀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괜찮은 사람인지 꼭 기억하세요. 사랑합니다.
3: 원불교 둥근마음상담연구소 정조련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사은의 은혜 속에 살고 있지요. 일마다 때마다 마음 챙김을 통해서 낙원 세상을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살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저희 둥근마음상담연구소 문을 두드리신다면 기꺼이 저희가 손을 내밀어 드리겠습니다. 함께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4: 원앤방송과 4대 종단이 함께하는 자살 예방 캠페인. 지금 여러분께서는 종교 화합 프로그램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종교?
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가 아닌 이웃 종교에 대해선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고 배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한 시간인데요. 매주 월요일엔 원불교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죠. 오늘의 질문은 무시선, 무처선에 대해 알려주세요입니다. 네, 오늘은 원불교 수행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밝힌 표어인 무시선, 무처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시선, 무처선은 말 그대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선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보통 선이라고 하면 조용한 사찰에 가서 하거나 자기 전에 하거나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걸 떠올리지만 원불교의 선법은 일상생활 속에서 밥 먹을 때나 일할 때나 공부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잠시라도 그치거나 끊어짐이 없는 선수행을 말합니다.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삼학수행을 말하는데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원불교의 대표적인 마음공부 방법입니다. 대종사님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 어디서나 삼학수행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는 사람은 세상의 천만 경계에 항상 삼학의 대중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니 삼학을 비유하여 말하자면 배를 운전하는데 진함침 같고 기관수 같은지라 진함침과 기관수가 없으면 그 배가 능히 바다를 건너지 못할 것이요 삼학의 대중이 없으면 사람이 능히 이 세상을 잘 살아나가기가 어렵나니라. 네, 이렇게 생활 속에서 무시선, 무처선을 계속하면 안에 있는 마음이 밖으로 흩어지지 않고 바깥의 경계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돼서 동정 없는 큰 공부를 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늘 마음이 깨끗해지며 진리에 대한 바른 판단력이 생기고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이상사회 평화세계를 건설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원불교 수행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밝힌 표어인 무시선, 무처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삼학 공부를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멈추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뭐 이렇게 또 설명할 수 있겠죠. 멈춰야 우리 마음이 고요해지고 맑아지고요. 그런 가운데 자연히 지혜가 솟아오르고 판단력이 생기고 이를 통해서 바른 실천,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 어디서나 밥을 먹건 일을 하건 사람을 만나건 무엇을 하든 이 멈추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삼학수행을 늘 병행할 때 그 사람은 정말 그 올바르게 어떤 그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우리 종교인의 삶은 늘 그렇게 무엇을 하건 그렇게 좀 진리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뒷번호 4060 쓰시는 분 정답은 2번입니다. 무시선, 무처선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방송 감사합니다. 늘 파이팅입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선정희님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또 비교하거나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삶에 감사하며 살다 보면 그런 생각할 시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월요일 일 마치고 방송 잘 들으면서 퇴근을 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인사를 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명언일기에서는 그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 대한 또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면서 질투하면서 살아가는 것만큼 참 어리석은 삶은 없는 것 같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람마다 어떤 주어진 상황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해야 할 일이 다르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은혜를 발견하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책임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남과 비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며 살든 자기가 있는 자리가 꽃자리다. 자신의 꽃을 피우면서 그렇게 향기를 내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네. 늘 그렇게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둥둥 가족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될 때 그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낙원이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끝으로 원불교 창작성가 그곳이 참 낙원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 내내 우리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우리 마음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크기는, 길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마음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은 어떻게 쓰는 걸까요? 함께 그 답을 찾아볼까요? 은혜로운 법문 말씀과 원불교 교화 현장의 생생한 소식, 다양한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원음의 소리가 맑고 밝고 훈훈한 걸음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평일 오전 11시 원음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0: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가정의 살림에도 주인은 머슴보다 걱정이 많나니 자기 살림이기 때문에 더 생각을 하게 되며 살림 속을 더 알므로 걱정을 먼저 하게 되나니라. 걱정을 하는 것도 알아야 걱정이 있나니 불보살들은 생사 대사를 알고 인과 보응을 알고 만 생령이 다 한 권속임을 알기 때문에 걱정 없는 가운데 큰 걱정이 있으시고 범부와 중생들은 모두 모르고 자행자질을 하기 때문에 걱정 바다 속에서도 참 걱정이 없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16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아름다운 인생. 여러분께서는 우리 모두가 매일 빠짐없이 반복해서 하는 고민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바로 오늘은 뭐 먹지입니다. 세상에 맛있는 음식과 새로운 먹거리가 넘쳐나는데도 막상 오늘 저녁에는 뭘 먹을지 고르는 게 참 고민 아닌 고민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도 막상 손이 가거나 또 입이 찾는 건 바로 우리가 늘 먹던 익숙한 맛입니다. 집밥일 때가 가장 많이 있죠.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오늘 첫 곡은 최숙자의 노래로 골라봤습니다. 새살림.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군복무하신 앙심 모두 실현. 군종장교를 통해 자아실현.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일.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0: 평상시엔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월요일 저녁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곁에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얼른 자리하시고 어서 오십시오. 지난 주말하고 휴일에 이어서 오늘도 비가 좀 내리고 있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또 재난 수준의 폭우가 쏟아졌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혹시나 비로 인한 피해는 없으신지 애청자 여러분들의 안부를 먼저 여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그런 생각하지. 오늘은 뭐 먹지? 네, 고민들 매일매일 합니다. 특히 주부님들은 아 오늘 저녁 메뉴, 메인 메뉴를 뭘로 하지?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시더라고요. 뭐 차려주는 거 앉아서 숟가락 드는 남자들은 크게 뭐 고민 없고 차라리 밥 투정하고 반찬 투정하는 게 더 많을 텐데 주부님들 일단 애를 많이 쓰시고요. 직장인들 점심 때 아 오늘 뭐 먹지? 이거 네, 이거부터 얘기하죠. 참 매일매일 고민을 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참고로 저는 오늘 저녁 방송 전에 콩나물 해장국을 한 그릇 먹었습니다. 요 방송국 주변에 저렴하고 맛있는 콩나물 해장국 파는 곳이 있어요. 한 그릇 먹었습니다. 뜨끈하게. 참 이렇게 고민하고 고민을 해봐도 결국에는 구수한 된장찌개나 또 김치찌개 딱 김치찌개 넣고 돼지고기 숭숭숭 칼칼한 요거 기가 막히죠. 거기에 어울러서 따뜻한 밥 한 그릇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맛 이거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새롭고 화려한 맛이 넘쳐난다고 해도 정작 우리의 몸과 마음이 찾는 거 우리를 가장 깊이 위로해 주는 건 바로 오랜 세월 같이 함께하면서 익숙해진 바로 그 맛, 바로 집밥이죠. 우리네 인생살이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새로운 인연이나 새로운 음악도 좋고요. 눈에 반짝이는 여러 가지 다 좋지만 우리를 가장 편안하게 해주는 건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는 나의 반쪽, 나의 옆지기가 최고고요. 또 노래는 역시 우리 아름다운 인생에서 흘러나오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옛가요가 제 맛, 예. 제철, 제 음식입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옛가요와 함께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오늘도 익숙하지만 네, 늘 변함없는 구수한 된장찌개 같은 김치찌개 같은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주십시오. 저는 노갑동의 노래를 한 곡 더 들려드리고 오겠습니다. 공처가 일기.

정말 달란도 없는 화려한 방망이. 오늘도 몽둥이와 방댕이를 들고 선방님 기다리는 호랑이 안에

여보소 번님 낼른 날 좀 보시오. 대장부 사나이로 태어났구만. 전생에 무슨 죄로 이런 사람 만나 한평생 숨도 크게 못 진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인천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한 지 사흘째인 오늘도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전 7시쯤 인천 물류센터 6층에서 시작된 불은 외벽을 타고 7층까지 번졌고요. 소방당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소방차 등 장비 230여 대에 800여 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화재 현장에는 불타기 쉬운 생활용품이 빽빽하게 쌓여있는 데다 선반들도 얽혀있기 때문에 진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인천 서해구는 선제적 조치 차원에서 어젯밤 11시를 기해 물류센터 램프구역 반경 116m 안쪽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고요. 일부 주민들은 대피소가 마련된 인근 학교, 체육관 등에서 임시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해구는 또 오늘 하루 인근 어린이집 31곳에 휴원을 권고했고요. 화재 현장 인근 초등학교도 휴교를 결정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2학기부터는 학생이 학교에 머무는 동안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스마트폰 없는 학교가 시범 운영됩니다. 교육부는 오는 9월부터 전국 초중고 200개 학교를 어울림 더하기 선도 학교로 지정하고 이 가운데 스마트폰 없는 학교를 핵심 과제로 선택한 학교에 한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초 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해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은 금지됐지만 수업 외 시간에는 규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인데요. 스마트폰 없는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뿐 아니라 학생이 등교해서 하교할 때까지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제한됩니다. 끝으로 이번 한 주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늘과 내일은 비가 오는 곳이 많겠고요. 특히 내일도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엔 최대 120mm, 그리고 충청엔 30에서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전주와 부산은 26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29도, 광주 32도, 대구는 34도까지 올라서 무덥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도 전국에 비가 예상되는 등 당분간은 정체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장맛비가 오는 날이 많겠고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에서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이영숙의 때늦은 인사, 그리고 최은주의 영원한 이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한 주의 시작을 아름다운 인생에서 또 함께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인천 도건님께서 즐거운 월요일 밤입니다.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여서 더욱 즐겁습니다. 인사 주셨고요. 또 대구 북구 윤형주님도 오늘은 화분에 물 주고요. 어항 청소하고 등등 집안 일을 좀 했더니 살짝 피곤한데 피로회복제 아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청곡은 들고양이들의 강변에서 Rivers of Babylon. 이 노래는 이제 보니엠의 Father Rivers of Babylon 이렇게 하는 노래예요. 애석하게도 윤영준님, 이 노래는 음원이 저희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음원은 한번 준비해서 다음번에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다른 노래 한번 더 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북구에서 주순이님께서 한 주 주말 잘 보내셨나요? 한 주가 시작해요. 하시면서 인사 주셨어요. 혼자 가는 길은 외롭고 쓸쓸하지만 또 제작진, 진행자님, 또 좋은 사람과 아인이 함께 가는 길은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래도 덥지만 우리 모두 힘냅시다. 이렇게 인사와 함께 찾아주셨어요. 그럼요. 같이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대구의 남준호님도 오셨습니다. 신청곡과 함께 이 시간이 되면 기다려지는 아름다운 인생 시간입니다. 옛 생각 떠올리며 한 곡 신청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듣겠습니다. 남일회입니다. 심야의 종소리.

아름다운 인생 1부가 마무리가 되겠는데요. 1부 끝곡은 군산의 미화님께서 청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입니다. 지난 토요일 전주 화산체육관에 가서 우리 그동안 배운 기량을 마음껏 즐기고 왔어요. 저희 군산 라인팀이요. 유정임이를 거뒀습니다. 인기상도 받았어요. 아름다운 유정임이 너무 좋았고요. 지도하신 쌤 회원분들 애쓰셨다고 신청곡으로 수연의 높을 하느라 같이 듣겠습니다. 청해 주셨네요. 아, 인기상 수상 축하드리고요. 모두 모두에게 축하드린다는 인사도 전해 주십시오.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안이정이 사르기를 저는 이제 처음으로 교화선상에 나가오니 보감들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몸으로 먼저 실행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7장 법문입니다.

0: WBS。
1: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아름다운 인생 2부가 시작됐습니다. 김태희의 총각손님, 우리 대구에 계신 최영아님의 신청곡으로 네, 띄워드렸습니다. 그 예전에는 그 서울 사는 총각들이 네, 그렇게 그냥 내려가가지고 그 시골 사는 처녀들 가슴을 네, 콩닥콩닥하게 만들고 무정히 떠나가고 참 못할 짓 많이 했어요. 그죠? 네,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웃자고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2부가 시작됐어요.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 좀 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 또 열심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소개부터 할게요.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요.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 생활건강에서 모겐 모가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세트 선물로 마련했습니다. 아까 그 대구 북구에서 윤형주님께서 리버스 오브 바빌론 들고양이들 버전으로 듣고 싶다고, 그 당시에 그 외국의 노래들을 국내 밴드나 가수들이 많이 리메이크해서 이렇게 번안을 해갖고 많이 불렀었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음원들은 또 한 곡 한 곡 이렇게 모으고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대구 달성군 김동식님도 보니엠의 리버스 오브 바빌론 정종숙 가수가 강변의 추억이란 노래로 번역했습니다. 오늘도 출근했습니다. 이렇게 또 노래 정보를 또 알려주셨습니다. 정종숙 씨도 이 노래를 불렀었군요. 워낙 노래가 히트를 많이 하고, 저희 때는 그 지금 듣고 계신 우리 이제 선배님이시잖아요. 저희보다는 선배님들의 문화 코드와는 좀 다르게 저희 때는 뭘 했냐면 그 실내 스케이트, 예. 그거 탔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그 실내 로라장 딱 다니면 이런 노래들이 막 나왔었어요. 리버스 오브 바빌론, CCR 음악 같은 거 이런 거 나오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가고 막 춤, 뭐 춤은 아니고 막 이렇게 뺑글뺑글 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날씨가 그런지 어째 오늘 노래가 느린 템포에 좀 졸리는 노래가 많이 나오네요. 월요일인데 빠른 템포 노래도 좀 듣고 싶어요. 농부의 아들님께서. 아, 예. 그러면 듣고 싶은 노래 하나 청해 주세요. 빠른 템포 하나 청해 주시면 저희가 선곡해서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채영 기사님도 찾아주셨어요. 주말 휴일 잘 보내셨나요? 금채영 기사님. 언제나 마음을 평온하고 즐겁게 해서 해주는 우리 진행자님, 네, 방송 잘 듣고 있다고 인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두 곡의 노래 이어서 좀 들려드릴게요. 우리 성북동의 배용준님께서 사연과 함께 청해 주셨어요. 7월도 벌써 끝자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세월 따라 익어가는 우리네 인생, 하루하루가 선물이고 소중하네요. 오늘도 아인과 함께라서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오늘은 박재현이 부른 헤어진 군산항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청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어진 노래는 안산의 한아름님께서 이 노래 들으면서 더위를 잠시 잊고 싶다고 하시면서 청해 주셨어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더위를 좀 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집니다. 비둘기 자매의 눈사람.

우리 안산의 한아름님 덕분에 진짜 이 더위에 겨울 노래를 들으니까 또 새롭습니다. 막 눈사람, 눈고드름, 네, 눈장난 얘기도 나오고 국악 리듬이라서 또 착착 감기는 게 좋네요. 눈사람 잘 들었고요. 앞서 들으신 헤어진 군산항 들으시면서 우리 또 미아님께서 군산 살고 계시잖아요. 여고생 사춘기 때 이 군산항고 서해방송을 통해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반갑고 새롭습니다. 이렇게 예, 아무튼 라인댄스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 결과도 좋아서 너무 기쁘시겠어요. 다들 모여가지고 축하 파티 한번 하셔야 되겠네요, 미아님. 그죠? 네. 그때 녹음하셨던 아까 저희 사연하고 소개하고 노래 틀어드렸던 거 높은 하늘아 그때 같이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강남의 서풍근님께서는요 아름다운 인생을 꽤 오랫동안 애청해 왔지만 어제 일요일 일부에서 들었던 알로하워의 또 해변의 추억 내 마음의 물소리 내 마음은 둘 이런 노래 생소하고 가수도 잘 몰랐는데요 상당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제가 정통 트롯에만 국한되어 있었지만 외연을 넓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렇게 방송 평을 또 해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서풍근님 집중해서 이렇게 또 들어주시고 휴일에도 완주에 살고 계시는 우리 미영님 네, 전북 완주 미영님도 지난 토요일 선곡표 중에서 우리 백설이 가수의 노래가 빠져서 말씀드립니다 하시면서 네, 프로그램 제작에 애쓰셔서 주셔서 감사하다고 네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저희가 제작진이 이 문자 보자마자 바로 들어가서 수정했습니다. 네, 미영님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수하는 수도 있으니까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고칠 부분이나 또 참고할 사항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말씀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영님 감사합니다. 포크송 70년대 포크송 노래 두 곡이 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우리 대구의 주순이님이 청해 주신 둘다섯의 긴머리 소녀 준비되어 있고요. 또 안양에 살고 계신 효심님 50년 전 학위 휴가로 친구들하고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둘러앉아 부르던 노래가 듣고 싶어요. 보고 싶다 그때 그 친구들아 하시면서 은희의 영가를 청해 주셨어요.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긴 머리 소녀가 아닌 커트 소녀 인사드립니다. 선머슴 같은 머리 스타일이지만 주변에선 소녀스럽고 여성스럽대요. 본인을 그렇게 지금 소개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뭐 스스로 이런 말하니 쑥스럽네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어도 더위는 여전합니다. 아, 더 기승을 부려요. 저도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어요. 잘 견뎌보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한 주도 잘 부탁드립니다. 대구 북구의 서화정님. 아, 네, 진짜 소녀스럽네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와 같이 한번 이겨내보자고요. 또 이어서 들으신 은희의 연가는 제가 잠깐 이 노래 배경을 소개하자면요. 이건 뉴질랜드의 민요입니다. 포카레카레 아나라는 원어 말이고요. 6.25 전장에 참전한 그 뉴질랜드 병사들 중에 마오리족 출신 병사들로 의해서 이 노래가 전파가 되었고 또 개사를 해서 연가라는 노래로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많이 히트치고 불려졌대요. 노래 뒷이야기였습니다. 벌써 2부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어요. 3부에선 노래 가사 속의 숨은 글자를 찾아보는 재밌는 코너 예가요 퀴즈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우리 열혈 애청자, 찐 애청자 부평의 말구노스님께서 반가운 월요일입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는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피해가 상당하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프고 속히 복구되기를 바랍니다. 해주셨어요. 저희들 마음도 그렇습니다. 말구노스님, 김영애 라일락꽃 청해 주셨는데 이 노래 같이 들으면서 2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정호의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월요일 고개고개를 넘어 퀴즈 정답을 맞추는 넘어보자 다섯 고개. 화요일 우리 소리와 가요가 만나는 퓨전 음악 퀴즈 알아맞혀봅시다. 수요일 요리니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요리쿡 조리쿡 요리조리 쿡쿡쿡. 목요일 키워보자 문해력. 쉽고 재밌게 정호의 히쌤이 알려드려요. 금요일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추억의 노래를 듣고 그 시절 소환해보는 Back to the 9020. 알차게 꽉꽉 채워서 매일 12시에 저희 희원이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따라와요. 어서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함에 하늘에서 먼저 시험해 보는 이치가 있나니, 보통 사람도 하루 인부만 부리고 1년 머슴만 두려워하여도 그 자격과 신용을 먼저 보거든. 하물며 천하 대사를 맡기는 데 있어서리요. 그러므로 큰 일을 이루려는 사람은 먼저 마땅히 이 시험에 잘 통과하도록 조심해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31장 말씀입니다.
4: 이 말씀은 한강교당 김태형 교도가 경영하는 댄디라이언의 발전을 기원하며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아, 이 노래를 듣고 싶은데 가수가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 하시면서 수원의 임순자님께서 갈대의 순정이에요 제목은 정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있어요. 멜로디가 입에 도는데 이게 제목이 뭐지 이럴 때도 있고 가사가 생각 안날 때가 있고 그래도 여러분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바로 보내주십시오. 박일남의 갈대의 순정 저희가 선곡한 것 같이 노래 가사 중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어요라고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열심히 찾아서 듣고 싶으신 노래 최선을 다해서 선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3부가 시작됐어요. 잠시 후 예가요 퀴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태성님께서 아름다운 인생을 듣고 있으면 청춘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연을 주셨고, 그 바로 밑에 대구 북구 주순이님이 고교 시절에 아침 등교 시간에 꼭 만나던 남학생이 떠오르네요. 예, 추억을 떠올리셨어요. 아, 소녀 같아요. 소녀와 소년들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지금 시각이 8시 4분 49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옛가요 퀴즈. 옛가요의 노래 가사 속에 숨은 글자를 맞히는 퀴즈 코너 옛가요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노래 가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풀어볼 노래 가사를 제가 제목 없이 들려드릴 건데요. 가사 가운데 땡땡땡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지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가사 들려드리겠습니다.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비린내 나는 부둣가엔 이슬 맺힌 땡땡땡 그대와 둘이서 꽃씨를 심던 그날도 지금은 어디로 갔나 찬비만 내린다. 네, 이 가사 속 땡땡땡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천이롱, 2번 백이롱, 3번 백사장, 4번 김사장. 네, 오늘 옛가요 퀴즈 여러분과 같이 제가 가사 들려드렸는데 너무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입니다. 진짜 이거 입에 한두 번씩 안 올려봤던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너무나 좋아하는 여러분들 노래지만 멜로디가 없이 가사만 들려드리면 알쏭달쏭 하신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한 번 더 가사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정답 참여해 주십시오. 가사 나갑니다.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비린내 나는 부둣가엔 이슬 맺힌 땡땡땡 그대와 둘이서 꽃씨를 심던 그날도 지금은 어디로 갔나 찬비만 내린다. 이 가사 속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천이롱, 2번 백이롱, 3번 백사장, 그리고 4번 김사장. 정답 아시는 분들 어서 정답 보내주십시오. 노래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천천히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지금 바로 옛가요 퀴즈 정답 보내주십시오.

야 다마스기냐 콩두냐 다마스기냐 아서라이

よ。红茶呀，苏打水呀，可以呀，不。

아름다운 인생 월요일 저녁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 예가요 퀴즈로 또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 드리기 전에 몇 분과 이야기 좀 나누고 문제를 새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멀리 중남미 엘살바도르에서 늘 찾아주시는 강태용님 정답도 보내주셨고 새벽 공기 맞으며 아임 방송에 인사 올립니다. 또 한 주의 새로운 출발이네요. 프로그램 제작진 모두에게 인사드립니다 하시면서 찾아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새싹 문자로 찾아주신 뒷번호 3586 쓰세요.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앞으로도 자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답도 보내주시면서 요즘 밭으로 가는 길가에 한창 열심히 피고 지고 하면서 예쁘게 미소 짓고 있는 꽃이에요. 이렇게 덧붙여주셨어요. 아, 자주 보시는군요. 네. 그리고 또 네, 또 뒷번호 0493 쓰시는 청취자님도 새싹 문자로 찾아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산책 중에 듣고 계신다고 하시면서 또 바쁜 와중에도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경기도 수원에서 임순자님 아름다운 인생을 듣고 있으면 철없던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가요. 옛 추억의 이야기. 저는 8학년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안 보이세요. 여러분들 연세를 가늠하지를 할 수가 없어요. 가늠할 필요도 없고 우리 문자창으로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사연들 노래들은 전부 젊은 청춘에 빛나던 시절의 이야기와 나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아요. 인천 부평에서 우태백님도 집사람 회각 기념으로 아들들하고 며느리하고 손녀하고 강화에 가서 1박 2일 잘 먹고 놀다 왔습니다. 잘하셨네요. 예, 잘하셨어요. 우리 아내분 회갑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참여해 주셨어요. 한 분만 더 인사드릴게요. 경기도 안양에서 진윤철님.

하루도 안 잊고 애청하고 있습니다. 매일 이 시간만 기다려줘요. 안양에서 진윤철님 퀴즈 참여하시면서 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가의 퀴즈 문제 한번 더 드릴게요. 여러분들 가사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비린내 나는 부둣가엔 이슬 맺힌 땡땡땡 그대와 둘이서 꽃씨를 심던 그날도 지금은 어디로 갔나 찬비만 내린다. 입에서 멜로디가 막 맴도시죠? 과연 이 노래 땡땡땡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천일홍, 2번 백일홍, 3번 백사장, 4번 김사장. 여러분들 정답 보내주십시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예가의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전주의 현동수님 첫 수확한 옥수수 드시면서 이 노래 청해 주셨어요. 남진의 사랑의 편지. 그리고 부산 개나리님도 남진의 젊은 초원 청해 주셨는데 오늘은 이걸 합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서산 유상욱님의 신청곡 김만수의 영화, 강남 서풍구님 펄 시스터즈의 첫사랑까지 쭉 전해드리면서 3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가의 퀴즈, 오늘 문제곡은 바로 고은봉의 선창이었죠. 이 노래 들으시면서 정답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당첨자는 잠시 후 4부에서 발표하겠습니다.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거쳐야 밝은 달이 나타나서 삼라만상을 비춰줄 것이요. 수도인의 마음 하늘에는 욕심의 구름이 거쳐야 지혜의 달이 솟아올라서 만세 중생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며 악도 중생을 천도하는 대법사가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전도품 24장 말씀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3: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7월도 하순이고 장마비의 한여름 신청곡 올립니다. 6년 전에 별세하신 부친이 좋아하셨던 노래예요 하시면서 쭉 몇 곡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선곡했습니다. 배호의 파도, 우리 불광동의 오정희님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청해 주신 노래 좋은 노래 같이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4부가 시작됐고요. 앞서 3부 끝곡으로 들으신 고은봉의 선창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입에 이 노래가 올려지지 않았던 분들은 없으셨을 거예요. 정말 진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죠.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저도 입에서 오르내리는 그런 노래니까요. 정답은 2번 백일홍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사연도 주셨는데요. 몇 분의 사연을 조금 소개하고 오늘 정답자, 당첨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당첨자 선정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대구 전종구님도 찾아주셨고요. 오랜만에 옛가요 퀴즈도 한번 참여합니다. 정답은 2번이죠. 백일홍꽃 참 예뻐요. 박춘식님도 찾아주셨고요. 네. 세월은 흐르고 백사장은 그대로인데 백일홍 보기는 참 힘드네요 해주신 강태성님. 그러니까요. 저도 백일홍이 뭔지는 이렇게 생각은 나는데 주위에서 이렇게 쉽게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까 농사일하러 가는 밭고랑에 백일홍 많이 피어있다고 또 애청자분이 한 분이 말씀도 주셨는데 경기도 고양시에서 윤창호님은 백일홍이에요. 정답은 곳곳에 비 피해가 많네요.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로 올 때 서로가 도움을 모으는 힘을 모으는 그런 끈끈한 에너지가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죠. 네, 어려운 곳에 여러분들의 많은 온정의 손길이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힘내서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달라도 엄불교 방송 열심히 듣고 있어요. 옛가요 프로그램도 잘 애창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우리 뒷번호 5057 쓰시는 본인을 크리스찬이라고 말씀해 주신 청취자님 고맙습니다. 종교 통합 대화합의 방송입니다. 100일 동안 피는 꽃인가요? 찾아보니까 붉은색 꽃이네요. 우리 금치영 기사님도 함께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대구 종탁님. 옛날 노래도 좋지만 요즘 노래도 참 좋더라고요. 더운데 좋은 음악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정답과 함께 찾아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장마철이라 요건 제가 아까 조금 소개했지요. 우리 초등학교 시절이 그립습니다. 반 친구들이 등교할 때 집에서 가지고 와서 화단에 심었던 꽃이에요. 서울 구로구에서 최재수님께서 오늘 일과 마치셨나요? 최재수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퀴즈 문제 보기가 너무 재밌어요. 김사장까지 나오네요. 재밌다고 대구에서 김명수님도 그죠? 이제 너무 또 이렇게 정색을 하고 지문만 드리면 좀 답답하실 것 같아서 하나 정도는 재밌게 우리 제작진이 그렇게 살짝 비틀어 봅니다. 네. 그리고 뒷번호 4405 쓰시는 청취자님이십니다. 백일홍이 100일 만에 불거지나요? 아니면 100일 동안 불다는 뜻일까요? 매일 안 들으면 잘못한 듯 벌받아야 할 듯 얼굴이 불거지네요. 아름다운 인생 앞에만 서면 얼굴이 불거지는 청취자입니다. 4405님 고맙습니다. 네.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구파발행 김윤풍 기사님 백일홍 꽃은 너무 예쁘지요 해주셨어요. 네. 고향집 마당에다가 많이 심어서 꽃이 피면 참 예쁩니다. 관악구 선영동의 김영부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남편과 드라이브 중에 듣고 있어요. 재미있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뒷번호 3083 쓰시는 새싹 문자와 함께 와주셨어요. 앞으로도 자주 많이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분 것만 더 소개할까요? 내일 부산에서 대학을 마치고 몇 년간 직장을 다녔던 큰딸이 대구 집으로 돌아옵니다. 고교 시절부터 기숙사 생활을 하느라고 떨어져 있어서 허전하고 미안했는데 이제 데리고만 있으면 잘해줘야 싶다 하면서도 괜히 딸내미 시집살이 할 것 같은 불안한 마음도 있어요. 그래도 얼른 보고 싶네요. 대구
북구 서하정님, 네, 모녀간의 상봉을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시고, 나 예쁘다 예쁘다 어릴 적 친구잖아요. 이제 따님이 컸으면, 대학도 마쳤으면 친구죠.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딸 가진 분들이. 네. 오랜만에 만나셨을 텐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연과 정답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민들레님도 물기가 많은 곳에 선명하게 붉은색을 띠고 피는 꽃이더라고요 하시면서 찾아주셨고, 손대식님도 찾아주셨습니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정답 2번 백일홍이었고요. 오늘 당첨자 두 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분 중에 행운의 당첨자는 대구 종탁님, 그리고 뒷번호 4405 쓰시는 청취자십니다. 대구의 종탁님, 그리고 뒷번호 4405 쓰시는 청취자님 축하드리고요. 두 분께서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8970, 그리고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지금 바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의 창부 타령 청해 주셨는데, 요 노래 누가 청해 주셨는지 한번 좀 찾아봐 주시겠어요? 제가 못 찾았어요. 이어지는 노래는요, 진방남의 꽃마차고요. 뒷번호 3177 쓰시는 청취자님의 신청곡 두 곡 전해드리고 오겠습니다.

비가 와서인지 오늘은 시원해서 걷기가 참 좋아요. 월요일 이번 한 주도 기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신청하는데요. 김현숙의 그날입니다. 항상 기다려지는 이 시간 방송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과 같이 듣고 싶습니다. 서울 중랑구에서 김영하님께서 예쁜 사연과 함께 그날을 청해 주셨는데 많이 기다리셨죠? 소개가 좀 늦었습니다. 이 그날이라는 노래가 80년대 중반쯤에 발표된 노래라서 저희 선곡 그 연도에서 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영아님 내일 다시 들어오셔서 70년대에 발표된 노래로 한번 청해 주시면 저희가 선곡 꼭 하겠습니다. 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밖에도 오늘 사연과 신청곡도 많이 주셨는데 제가 다 소개를 못해드려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미리 한번 더 드리고요. 박춘식님이 청해 주신 성재희의 보슬비 오는 거리, 그리고 대구 김사목님께서 손주가 다녀갔대요. 이 더위에도 손녀가 찾아왔어요. 낯설이도 많고 할비 품에서 까르르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한데 또 보고 싶습니다. 조미미의 먼데서 오신 손님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인생 2시간 즐겁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이용복의 순이 생각이 오늘 끝곡입니다. 대구 전종구님의 신청곡으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자동차 상식.
2: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비보호좌회전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비보호좌회전은 녹색 등화에 반대편 교통에 주의하며 좌회전을 할 수 있고 보조 표지판이 있다면 그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좌회전 차량이 안전운전 불이행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다만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다 마주오는 차와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위반 항목인 신호위반에 해당이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잘 활용하면 원활한 교통소통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직진 차에게 측면을 충격당하게 되어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신호의 뜻을 정확히 알고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주인은 모든 일에 앞장서고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불평이 없으며 중심되는 일이나 변두리의 일이나 모든 일꾼들을 다 아끼고 챙기며 모든 고락을 전체와 같이 하고 순역 경계를 따라 그 일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성취를 위하여 끝까지 힘쓰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17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살다 보면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갑자기 반말을 한다거나 마치 아랫사람 대하듯 함부로 행동하는 당황스러운 순간을 마주하곤 합니다. 그럴 때면 누구라도 가슴 속에서 불길이 솟구치며 기분이 상하기 마련일 텐데요. 언제 봤다고 나한테 이러느냐며 같이 큰 소리를 내거나 똑같이 거친 말을 쏟아내다가 결국 걷잡을 수 없는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죠. 반대로 생각하면 풍경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무리 처음 만난 낯선 사람이라 해도 정중한 태도로 공손하게 따뜻한 말을 건네오는 사람에게는 나 역시 내 안에 가장 고운 예의를 꺼내 정성껏 예를 갖추게 되죠. 결국 세상이라는 거울은 내가 보여준 모습 그대로를 비추는 셈입니다. 내가 남들로부터 진심 어린 공경과 따뜻한 대우를 받고 싶다면 과연 내 손에 무엇을 먼저 쥐고 있어야 할까요?

이론의 어머니, 오늘 첫 곡으로 장미의 마음마다 이웃마다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우를 받고 싶어 하지 마음을 다치거나 해로움을 입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작 평소에 내가 행하는 말과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내가 먼저 남을 귀하게 여기고 높여주기보다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에게 작든 크든 상처를 주거나 해로움을 입히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49장 법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해하면 해가 나에게 돌아오나니 곧 자기가 자기를 해하게 되는 것이며 남을 공경하고 높이면 이것이 또한 나에게 돌아오나니 곧 자기가 자기를 공경하고 높임이 된다.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진리는 우리가 모두 어릴 때부터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과연 우리는 매 순간 이 당연한 이치를 온몸으로 체득하며 삶 속에서 바르게 실천하고 있을까요? 내가 원치 않는 해로움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늘 세상의 따뜻한 존중과 대우를 내 품에 안기기 위해서는 나는 곁에 있는 인연들에게 어떤 마음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야 할지 성가 세 곡 들으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가 87장 내가 지은 모든 죄업, 성가 82장 세상의 강자들아, 성가 77장 원인 결과 끊임없이.

이렇듯 해로움은 또 다른 해로움의 꼬리를 물고 은혜는 또 다른 은혜의 물결을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결국 그 첫 단추를 어떻게 꿰매느냐에 따라 어떤 만남은 평생을 함께할 귀한 선연으로 피어나지만 어떤 만남은 서로를 갉아먹는 아픈 악연으로 추락하기도 하는 셈입니다. 정산 종사님의 가르침처럼 내가 먼저 남을 해하면 그 해로움은 더 큰 칼날이 돼 나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오고 내가 먼저 남을 공경하고 귀하게 높이면 그 따뜻한 존중과 대우 역시 온전히 나에게 돌아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관계 속의 해로움과 은혜들은 과연 먼 옛날 어디에서부터 출발한 씨앗이었을지 내 마음의 발자국을 창작성과 세 곡 들으며 따라가 보겠습니다. 김희진의 견성성불은, 고우리의 공부인의 의식 거쳐, 박재원의 강약의 길.

정산 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해하면 해가 나에게 돌아오나니 곧 자기가 자기를 해하는 것이 되고 남을 공경하고 높이면 이것이 또한 나에게 돌아오나니 곧 자기가 자기를 공경하고 높임이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 엄연한 인과의 이치에 따라 내가 무심코 던진 작은 말 한마디와 매 순간의 행동들은 결국 커다란 메아리가 돼 고스란히 나 자신에게 되돌아오기 마련입니다. 남에게 해로움을 입히면 나에게도 아픈 해로움이 돌아오고 곁에 있는 인연들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높여주면 나에게도 따뜻한 존중과 대우가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돌아오는 모든 것이 바로 내가 지은 바 그대로의 결과물이라 하신 정산 종사님의 말씀처럼 내 삶의 풍경을 바꾸는 열쇠는 결국 타인이 아닌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 눈앞에 비치는 세상의 모습을 탓하기 전에 먼저 곁에 있는 인연들을 귀하게 공경하고 높이며 나 스스로를 가장 아름답게 대접할 줄 아는 단단한 공부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론의 어머니 끝곡으로 임주연의 동행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 오늘도 좋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론의 그 체원, 그러니까 진체와 근원, 이론의 근본자리, 최성자리, 근원자리, 이 진리가 들어서, 이치가 들어서 우주 운행케 한다. 또 반면에 천지를 동탄케 한다. 또한 천지는 능생만물이라. 그래서 천지가 만물을 내고 들이더라. 만물 하나하나가 자기가 자기의 의지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 저변에 그 이면에는 반드시 어떤 이치와 기운이 있다. 이치와 기운이 통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물은 소멸되고 만다. 그런 뜻입니다. 역시 만물은 능함 은혜. 그래서 만물 하나하나는 은혜를 전부 가지고 있다. 품고 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이치로, 다시 말해 은혜로 상대편이 살고, 상대편이 사는 이치로, 즉 은혜로 내가 산다. 내가 죽으면 만물도 소멸되고, 만물이 소멸되면 나도 결국은 죽고 소멸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만물 하나하나에 의해서 내가 사는 것처럼 우주만유가 무비 은혜지물이라. 은혜의 물건 아닌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 저변에는 결국은 천지가 있고 천지의 이면에는 우주가 있고 우주 이면에는 결국 진리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 진리를 설사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는 모습을 보면 내가 누구 때문에 살지? 뭐 때문에 살지?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칫 잘못 생각을 하고 스스로 이렇게 몸을 이제 버린다거나 또는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또 남을 학대하고 그렇게 모질게 하는 그러한 상황은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님을 우리들이 알아서 은혜를 알고 이제 근원을 알고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또한 진리밖에 다른 진리 없더라. 원밖에 별다른 원 없더라. 또 원 안에 다른 원 없어. 이런 진리 안에 다른 이런 진리 없고 이런 진리 밖에 다른 이런 진리가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런 있다 할 때 이 안에 이런 없다. 또 이 밖에 이런 밖에도 원이 없더라. 그래서 이를 원하니까 하나로 둥근 모습, 하나의 위치, 하나의 둥근 그 자체. 그렇기 때문에 이원이 매고는 그래서 이 원, 즉 진리를 떠나서 진리를 찾는 것은 그런 것이다. 또 원에 들어가서 원을 찾는 것도 역시 잘못된 것이다. 이론 하나라, 그 이론자리 하나면 되는 것이지 원 안에 또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고 이것도 아니다. 또 원밖에 무엇이 있고 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론의 진리는 하나로 둥근 그 모습이 바로 체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론은 우주만의 보는 자리이니 실제로 있는 물건이다.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있다고 해서 잡는다거나 뭐 본다거나 뭐 소리를 듣는다거나 그런 자리가 아니다. 스스로 깨침을 통해서 스스로 지혜를 통해서 그 자리를 비춰보고 잡아보고 말을 하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 자리다. 또 재불재석의 힘이 자리다.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물건 아니야. 실질적 있는 물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가 된다는 것은 무슨 물질로 되고 다시 말해 돈만에 있다고 해서 부처가 되고 또 권력을 가져야 해서 부처가 되고 그건 아니죠. 오직 마음을 가졌을 때 부처가 된다. 그럼 마음을 갖지 않는 생명이 세상에 어디가 있느냐? 우주에 어디가 있느냐? 다 가졌다. 그러나 그 마음의 크기, 높기 이런 것들은 생명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기 있지 않느냐 말이죠. 내 마음 작용하는 그 자체가 바로 실기 있는 것이다. 그래 실기 있는 물건이다 그 말이죠. 또 내 실제지물이며 일체중생의 본성 역시 실제지물. 일체중생의 본성 자리, 성품 자리, 마음 자리 다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 마음이 있고 너는 너의 마음이 있고. 그래서 저 길에 꿈틀거리는 그 벌레 하나까지도 모두가 다 부처의 그 심지자리는 다 가지고 있다. 원비자리, 사실 말해 원래 갖춰 있다. 원래 갖춰 있다. 그런 자리가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임을 알아야겠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수행하는 사람은 등이 실제의 이론에 들어라. 그렇게 해야 청정을 이룰 수 있다. 수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청정자리, 다시 말해 입정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각은 이룰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청정, 이걸 이루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능관 실제 이론이라야 능시 지혜, 예지를 이룰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능합 실제 이론이라야 조화를 낸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결국 쉽게 말하면 정정이다. 정에 들어야 한다. 정정한 자리에 들어야 한다. 그래서 대정은 대해하고 큰 정이라야 큰 지혜가 나온다. 크게 입정이 돼야 크게 출정이 되면서 지혜가 발현한다. 대순사님께서 이 일을 어찌할꼬. 그 경지는 대순사님도 없고 일이라는 것도 없고 어찌할 것도 없고 집도 없고 안듬도 없고 천지도 없고 우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그것마저도 없다고 하죠. 그러면 그대로만 있어버린다 하면 이거 목소리나 마찬가지야. 그러나 출정을 하시면서 대지혜를 갖추셨잖아요. 출정이 되면서 대지혜가 솟은 것이다. 제가 이제 몇십 년 전에 어느 신문지상인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걸 한번 이제 본 기억이 나요. 중국인가 대만인가는 모르겠으나 이제 폐사, 그러니까 이제 절이 이렇게 무너져 버렸는데 이제 그것도 복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땅을 고르고 파고 이제 그랬더랍니다. 그러는데 이제 그 집터 무너진 데를 보니까 사람 형상 같이 된 이제 그 이제 뼈로 이게 그렇게 된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망치로 두드려 이렇게 뭐 잡아다해도 안 부서져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예, 스님들한테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째 안 부서진다. 아 그러냐. 그럼 내가 감하고. 그러게 가서 이제 죽비를 딱 쳤답니다. 그러니까 아스르르 무너졌어요. 그걸 보고 제가 틀림없이 스님인데 입정 상태란 말이에요. 입정. 정에 들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때 결국은 뭐 절이 무너졌거나 뭐 지진이 났거나 뭐 산사태가 났거나 하고 그대로 이제 쓸려서 이제 죽어버린 거죠. 열반해버린 거죠. 그래서 출정을 기회를 얻지를 못한 것이다. 그래 우리가 입정할 때도 축비 치고 출정할 때 축비를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입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축비를 딱 치니까는 그 부서졌다. 그런 걸 이제 그 한번 읽어본 기억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대정은 대해라. 큰정은 큰 지혜가 속기 마련이다. 다 따라서 중정은 죽여라. 중간쯤 정도의 정에 든 사람은 중간 정도의 지혜가 솟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정만 되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속기 마련이다. 그래서 중의 정을 이루면 중의 해가 솟아난다. 그리고 소정은 소해라. 조금의 정이 들면 작은 정이 들면 작은 지혜가 솟아나더라. 무정무해라고 해요. 정에 들지 않으면 지혜 솟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데 선을 달해라. 주로 좌선이겠죠. 좌선을 달해라. 가장 수도인에게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좌선이 잘 돼야 선정이 될 수 있고 선정이 잘 돼야 무시선 무처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대웅사님 말씀대로 무시선 무처선이 대승 수행의 바른 길이지만 그 이면에는 마음의 안정, 마음의 정을 얻는 것이 먼저가 이제 돼야 한다 하는 것을 저변에 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정은 바로 정이고 다음에 이제 지혜라고 그랬죠. 예지라고 그랬죠. 예지는 바로 해다. 해다. 다음에 조화라고 했잖아요. 조화는 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 자체에 개정해 정에게 갈무리 있고 다시 뭐 우리의 용어로 한다면 정신수양이 들어있고 사리영부도 있고 작업지사가 들어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고 지혜가 솟아야 조화를 부릴 때 제대로 부리지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기인 취재 즉 사람을 속이고 재미를 재물이나 이런 것을 탐하는 취하는 그런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 그래서 사막 공부를 결국 이런 상의 진리에 예, 직통으로 대고 공부를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령 아부르게이라도 내가 보지 못했어요. 내기 이체는 명유지 무료. 그 진리 바탕 분명히 있지 않냐. 내가 못 봤다고 그래서 없다고? 그렇게 생각은 할 수가 없지. 내가 제주도를 안 갔다 그래서 제주도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분명히 제주도는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안 가고 내가 안 보았을 뿐이다. 또 역시 내가 깨닫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권리로는 실유지사이라. 내가 못 깨달을 뿐이지 이론상 진리가 없다. 진리가 없다. 다시 말하면 진리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분명히 진리는 있습니다. 그 진리가 있는 그 진리를 결국은 깨달음으로써 얻는 것이지 뭐 눈을 떴다고 그래서 입을 가졌다고 그래서 말하거나 볼 수 있는 그 자리는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분명히 있는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알아야 한다. 밝게 알아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스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론은 무궁한묘리, 무궁한조화, 무궁한보물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갖췄다. 그렇게 보물도 있고 조화도 있고 묘리도 있고 다 갖췄다. 빠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갖췄다. 그러므로 이론의 진리를 깨쳐 얻지 못하면 몇 번이 환생을 할지라도 오고 세상등이죠. 할지라도 미혹의 중생과 고학의 거림과 빈천의 한미와 속세의 출혈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지 못하면 이런 묘리, 조화, 보물 얻을 수 없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냐. 세상생을 오갈지라도 미혹한 중생 어떻게 면합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깨달지 못하는데 어떻게 중생을 면해요? 또 고아, 거린 어떻게 면합니까? 무가 조화, 보물 다 있다 했는데 그것을 깨달으면 다 갖춰지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거린과 고아를 면할 수가 있느냐. 부금걸식이란 말이 있습니다. 즉 금을 짊어지고 빌어먹고 다닌다. 이게 그 얘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등에다 무겁게 이렇게 짊어지고 다니면서 항상 문전에 가서 빌어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아는 사람이 당신 그 짊어지고 있는 게 뭐냐고 한번 내려놓고 한번 펼쳐보자고. 아니 내려서 펼쳐보니까 황금이 들어있는 거라. 당신 무겁게 그래 짊어지고 다닐 게 아니라 이걸 팔자. 그러면 그 사람은 짊어지고만 다녔지 팔거나 하는 걸 몰라. 그걸 팔아가지고 집도 사고 논도 사고 밭도 살고 훌륭하게 살도록 만들어줬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마음 속에 금덩이 들어있어요. 대형사님 말씀대로 묘리도 들어있고 조화도 들어있고 보물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것을 펼치거나 얻거나 깨달거나 알거나 이것을 못했어. 그래서 고아요 거린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또 빈천 생활도 하고 한미한 생활도 하는 겁니다. 또한 추하게 된다. 추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남들이 다 보고 싫어하고 피해가고 그런 사람들이 된다. 이것은 내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누가 주어서 진리가 미흡다고 주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아서 우리들이 깨닫는 공부, 아는 공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이런 진리 자체가 실제의 물이라고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실제의 일물이다. 한 번 것이다. 가해 것이 아니다. 거짓 것이 아니다. 또 깨달을 수 있는 물건이다. 깨칠 수 있는 물건이다. 미혹한 물건이 아니다. 진리 자체는 미혹이 없죠. 단지 사람이 미혹할 뿐이다. 진리 자체가 무슨 밝고 어두운 것이 있습니까? 뭐 가리고 또는 나타내고 있습니까?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욕심이나 탐심 이런 것에 가리고 또 그 벌레에 가려서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에 있는 물건이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이건 내 마음에 있다고. 내 마음에. 이런 진리가 다시 말해 내 마음에 있다. 깨달음도 내 마음에 있고 지혜도 내 마음에 있고.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자. 마음 공부를 하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마음 공부가 아니면, 마음을 공부하지 않으면, 마음을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진리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한 현대의 물건이지 눈을 가린 물건 아니다. 현대, 지금 볼 수 있는 물건이다. 현대, 지금 볼 수 있는 물건이다. 보여요, 보여. 그러나 우리는 결국 눈이 가린 거 아닙니까? 무명업장으로 가린 거예요, 눈이. 그래서 볼 수가 없다. 또 들을 수 있는 물건이지 귀가 막힌 건 아니다. 진리의 그 울림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다. 진리가 움직여가는 그 상황을 들을 수 있다. 귀가 막혀가지고 못 듣는 물건이 아니다. 다음에 집지지물이요 비방기지물이다. 잡을 내가 잡을 수 있는 내가 능히 잡을 수 있는 물건이지 이렇게 놓여진 물건, 버려진 물건이 아니다.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 또 말을 할 수 있는 물건이지 그 말이 끊어진 물건이 아니다. 말로 얼마든지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단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것은 그 사람의 근기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초등학생에게 이제 우리나라 말을 해주면 알아듣죠. 그런데 영어를 한다고 볼 때 알아듣습니까?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하는 아이들도 이제 많이 있더라고요. 대개는 못 알아듣지 않느냐고. 단 그것은 안 배우고 영어권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진리를 말을 통해서 하지만 그 진리를 결국은 내가 못 알아듣으니까 진리를 모른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명지집을 분명히 있다. 암흑집을 분명하고 밝게 있는데 어두운 건 아니다. 안 가렸어요. 안 가렸어. 그러니까 태양을 구름이 가릴 때 그럼 구름 위도 태양을 가릴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지상에서 보니까 구름이 끼어서 태양이 안 보일 뿐이지 안 비칠 뿐이지 구름 위로 올라가면 역시 태양은 비추고 있더라고. 우리가 비 오는 날 비행기를 타도 그러잖아요. 지상은 비가 오죠. 구름 중에 비가 오죠. 근데 구름 밖을 벗어나니까는 그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밝게 있는 물건이지 어두운 건 아니다. 또 맑은 물건이지 결국은 혼탁된 건 아니다. 그래 있는 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혼탁되고 우리가 무명에 가리고 우리가 욕심이나 간탐에 가리고 끌려가지고 그걸 못 보고 듣지 못하고 잡지 못할 뿐이다. 그러나 진리는 분명히 있다. 분명히 비추고 있고 현재 나타나 있고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익히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령 이론이란 물건, 즉 일물 이게 어느 곳에 있으며 또한 어떻게 존재를 하느냐. 그래서 아는 사람은 곳곳이 이 물건 아님이 없다.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이 자리에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그렇지만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처처에 내 발로 밟을지라도 알지 못한다. 또 있는데만 눈으로 보아도 이 물건을 알지 못한다. 내 눈으로 보고도 모른다고 말이죠. 보고도 모르고 듣고도 모르고 지어줘도 모르면 그럼 모르는 거죠. 그게. 그러나 이론의 진리는 현재 이 자리 지금 여기에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이론상만 이렇게 모셨습니다만 그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이론상을 내 가운데 모시고 열애지불성 사은지불원이라고 하는 그 이제 판자에다가 이렇게 이제 새기기도 하고 이제 글을 쓰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책상에 놓고 예, 늘 표준사만 공부하도록 하는 이런 그 이렇게 해서 네, 판때기라고 해야 하나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예, 지금은 거의가 예, 없더라고요. 찾으려고 해도. 그래, 이 자리가 열애의 불성 자리다. 열애가 어디서 나왔나? 이게 불모라고 그랬죠? 부처님 어미가 어디냐? 이 자리가 바로 열애 자리고, 부처님 자리고, 우리 본래 성품, 부처님의 성품 자리다. 또, 사은의 보는 자리가 이 자리다. 그래서 우리의 사은은 이론에서 나온 것이지, 무슨 깨달아가지고 무슨 자비를 베푸고 사랑을 베푸고 이게 아닙니다. 이게 달라요. 우리의 그 사은은, 이 은은 바로 이론상과 직통되어 있다. 바로 이론상의 그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은혜에 대한 예, 보답 또 아는 것 또는 이렇게 베풀어서 사람을 또는 생명을 살리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론의 진리와 직통된다는 사실을 그 알아야겠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 있느냐? 이에 아는 자는 곳곳이 이물고 다니고 아는 자는 이 팬도
0: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였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회상을 이뤄내는 데에는 재주와 지식과 물질이 풍부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물론 필요하나 그것만으로는 오직 울타리가 될 뿐이요. 서로 둔하고 무식한 사람이라도 혈심 가진 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욱 중요하나니 그가 참으로 알뜰한 주인이 될 것이며 모든 일에 대성을 보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32장 말씀입니다.
5: 이 말씀은 원음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 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 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출발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일을 먼저 하고 먹기를 뒤에 하는 사람은 군자요 그 일을 뒤에 하고 먹기를 먼저 하는 사람은 소인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8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방송 반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반문이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제가 스스로 높은치 않은 사람은 반드시 낮아지고 항상 남을 이기기로만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흥품 23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고별주라며 서글프게 웃는 얼굴. 세월이 흘러 흘러

0: 원음 방송입니다.
1: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2: 분주한 아침 시간. 이제 한숨 돌릴 때가 됐죠? 추억행 열차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음악, 그 속에 숨은 아련한 이야기. 잠깐의 여유면 충분한데 함께 찾아보시겠어요? 매일 오전 9시 여러분의 숨고르기를 함께하고 싶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 사업기관이 여러 가지로 버려 있으나 전체가 다 우리 사업이니 항상 자기 맡은 사업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의 사업을 두루 생각하라. 맡은 일에 구분이 있고 선후 대소는 있을지라도 다른 사업을 무시하면 원만히 우리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나니 맡은 임무에 충실하면서 전체 사업을 내 일같이 살펴야 참으로 큰 사업의 주인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30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 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 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은 들추어낼수록 그 공덕이 작아지고 악은 숨겨둘수록 그 뿌리가 깊어지나니 그러므로 선은 숨겨두는 것이 그 공덕이 커지고 악은 들추어내는 것이 그 뿌리가 얕아지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4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공것이라 하면 좋아만 하고 그로 인하여 몇 배 이상의 손해를 받는 수가 있음을 알지 못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공것을 좋아하지도 아니하려니와 그것이 생기면 다 차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곳에 나누어 써서 재앙이 따라오기 전에 미리 액을 방비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흥품 27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연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교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중생을 위하여 말을 하고 글을 쓸 때 공연히 그들의 환심만을 얻기 위하여 실생활에 부합되지 않는 공론이나 사실에 넘치는 과장이나 공교하고 신기하고 어려운 말이나 수행상 한편에 치우치는 말 등을 하지 말라. 그러한 말은 세상에 이익도 없고 도인을 만들지도 못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40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정치가들은 소리가 많으나 도인들은 소리 없이 큰 일을 하나니 밥 먹고 집안일 하듯 천하 일을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근실편 19장 법문입니다.

0: 사랑한다.
1: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 이창이 묻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어른이 제일 큰 발견을 하여 주셨나이까? 답하시기를 제일 큰 은혜를 발견하여 주신 어른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사이에 큰 원수가 맺어지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가장 가까운 사이에 큰 원수를 짓기 쉽나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할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은기편 16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자동차 상식.
2: 자동차 관리 중 소홀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워셔액인데요. 많은 운전자들이 워셔액이 물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생각으로 겨울철 이후에는 물을 보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한두 번쯤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계속해서 물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워셔액의 주성분은 오물과 함께 기름기를 분해하는 알코올입니다. 그리고 오물을 유리에 붙는 걸 방지하는 계면 활성제, 금속 제품의 부식을 예방하는 방청제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보통의 물을 사용하게 되면 먼지와 기름 성분을 깨끗하게 닦아내지 못하고 쉽게 오염되는 것입니다. 비 오는 날 야간 운전 등 운전 시야가 좋지 않을 때는 상당한 지장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워셔액의 사용이 많은 계절이기 때문에 평소 미리 확인해서 보충하고 정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한 제자 교칙을 크게 어긴 바 있어 대종이 추방하기로 공사를 하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 차마 이러한 공사를 하느냐? 그는 나의 뜻이 아니로다. 나는 몇만 명 제자만이 나의 사람이 아니오. 몇만 경 시설만이 나의 도량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이 다 나의 사람이요 온 세계 시설이 다 나의 도량이니 나를 따르던 사람으로 제가 나를 버리고는 갈지언정 내가 먼저 저를 버리지는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 제자를 직접 부르시사 혹은 엄히 꾸짖기도 하시고 혹은 타이르기도 하시어 마침내 개과 천선의 길을 얻게 하여 주시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실시품 6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을래. 화가 머리끝까지 났으니까 행복하란 얘긴 못하겠어. 내가 더 행복해야 하니까. 그리고 내 돈 갚아.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재주 있는 사람은 남의 재주를 자기 재주 삼을 줄 아나니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을 흥하게 하고 나라에 있으면 나라를 흥하게 하고 천하에 있으면 천하를 흥하게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3장 법문입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앞으로 밝은 세상에서는 위에서 지도자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추천을 받은 자가 서로 양보를 하다가 부득이 공심으로 맡게 된다고 하셨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정교편 8장 법문입니다.

0: WBS.
1: WBS.
2: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6월에서 8월까지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현상을 장마라고 하죠.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돼 갑작스럽게 내리는 많은 비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내릴 때 운전하시는 분들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럴 땐 물에 잠긴 도로나 잠수교를 피해야 하고 평소 다니던 길로 서행운전을 해야 하며 주차 시 하천 주위는 침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 주차해야 합니다. 장마철 하천이나 계곡 등으로 휴가를 가셨다면 라디오를 항상 켜놓고 기상에 관한 사항을 신경 써서 청취해야 합니다. 기상이 악화하면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하고 하천과 섬, 해안가, 강변 역시 물이 급격하게 불어나기 때문에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감전사고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벼락이나 폭우로 전선이 끊어졌을 경우 주변에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고 농촌 지역에서는 침수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수기 등 농사용 설비의 전원을 차단해야 합니다. 또 장마철에는 식중독과 수인성 전염병, 눈병이 유행을 하는데 보통 오염된 물과 변질된 음식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쉽게 상하는 음식을 조심하고 손 씻기 등의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산사태나 축대, 담이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 점검 및 보강 작업을 실시하고 붕괴 조짐이 있을 때는 119나 112 등의 행정관소에 신속하게 알려 붕괴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해마다 장마철에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여러분의 세심한 관심과 노력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즐겁고 건강한 여름나기,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가 함께합니다.

0: WBS FM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무심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맞춰 마음속 추억여행을 떠나봅니다. 노래가 추억을 이끌고 추억이 노래를 불러오는 시간. 잊고 있던 이야기들이 마중물 노래를 따라 쏟아져 나옵니다. 일상의 작은 여유, 그 퍼즐 한 조각을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추억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만나야 할 이야기와 음악도 늘어납니다. 매일 오전 9시 이곳에서 기다릴게요. 노래 하나, 추억 둘.

세상 사람들이 금은 보배를 가장 귀한 보물이라 하나 실은 모든 상 있는 것이 다 허망한 것이요. 인생의 참다운 보물은 두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영원히 불멸하여 세세생생 참 나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의 참마음이요. 둘은 우리의 그 참마음을 찾아 참다운 회복을 얻게 하는 바른 법이니 안으로 참마음과 밖으로 바른 법이 우리의 영원한 보물이 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정산종사 결혼하는 학인에게 글을 주시니 믿음은 모든 선의 근본이요 화합은 모든 복의 근원이라 하심이요 후일에 따로이 한 귀를 더 써주시니 정성은 모든 덕의 조종이라 하심이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46장 법문입니다.

봄은 제비꽃을 모르는 사람을 기억하지 않지만 제비꽃을 아는 사람 앞으로는 그냥 가는 법이 없단다. 그 사람 앞에는 제비꽃 한 포기를 피워두고 가거든.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취사력 얻는 빠른 방법은 정의인 줄 알거든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죽기로서 실행할 것이요. 불의인 줄 알거든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죽기로서 하지 않을 것이요. 모든 일을 작용할 때 즉시 실행이 되지 않는다고 낙망하지 말고 정성을 계속하여 끊임없는 공을 쌓을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2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대정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부귀와 권세에 끌리지 말고 오직 의식주 생활에 자기의 분수를 지켜서 본심을 잃지 아니하여야 어떠한 난세를 당할지라도 위험한 일이 없을 것이요. 따라서 천지에 좋은 운을 먼저 받으리라. 대정경 인도품 53장 말씀입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가수 이동훈입니다. 기억 저편에 아스라이 자리한 옛 노래가 흐르면 그때 그 시절의 추억과 낭만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노을이 지고 밤이 드리울 때 문득 외롭다 느껴진다면 라디오를 켜보세요.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의 따뜻한 말동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2: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대종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접응하여 보면 대개 그 특성이 각각 다르나니 사람 사람이 각각 자기의 성질만 내세우고 다른 사람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정한 동지 사이에도 충돌이 생기기 쉽나니 그대들은 본래 익히고 아는 바가 다른 여러 지방 사람이 모인 대중 가운데 처하여 먼저 사람마다 특성이 있음을 잘 이해해야만 동지와 동지 사이에 서로 촉되지 아니하고 널리 포섭하는 덕이 화하게 되리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나무 심기 좋아하는 마음은 덕 있는 마음이니라 하시고 설사 자기 당대의 결과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후세에 덕을 심는 것이 되므로 여진 있는 도인의 심경이니 나무 심기를 좋아하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23장 법문입니다.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마침내 판국에 얽매인 사람이 되고 마느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10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그대들이 법설이나 강연을 들을 때에는 반드시 큰 보화나 얻을 듯이 정신을 고누고 들어야 할 것이니 무슨 말을 듣든지 내 공부와 내 경계에 대조하여 온전한 정신으로 마음에 새겨 듣는다면 그 얻음이 많아지는 동시에 실지 행사에 판조가 되어 예회의 공덕이 더욱 드러나게 되리라. 대정경 수행품 25장 말씀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몸은 산천의 격활에 있으나 마음은 법회의 일석에 있으며 일은 백천만 가지가 비록 다르나 정신은 신성 일념에 근원하여 부지런히 잘 힘쓰면 이것이 나를 떠나지 않는 공부요 바로 부처의 경계에 오르는 도가 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측량하는 사람이 먼저 기점을 잡음이 중요하듯이 우리의 공부 사업에도 기점을 잡음이 중요하나니 공부의 기점은 자기의 마음 공부에 두고 제도의 기점은 자신의 제도에 둘지니라. 그러나 자신을 다 제도한 후에 남을 제도하라는 말은 아니니 마음 공부에 근본하여 모든 학술을 공부하고 자신 제도에 힘을 쓰면서 제도 사업에도 힘을 쓰라 함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13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인들은 현재 작은 이익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해를 입어가면서 영원무궁한 참 이익을 얻으시나 범부들은 작은 이익을 구하다가 죄를 범하여 도리어 해를 얻나니 참된 이익은 오직 정의에 입각하고 대에 맞아야 얻어지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무번편 39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인에게 세 가지 스승이 있나니 말로나 글로나 행동으로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 사람 스승과 눈앞에 버려 있는 무언의 실제로서 나를 깨우쳐 주는 우주 스승과 스스로 자기를 일깨워 주는 양심 스승이라. 사람이 큰 도를 이루고자 하면 이 세 가지 스승의 지도를 다 잘 받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무번편 53장 법문입니다.

0: about love. Talk about truth.
1: Yeah.

공부 가운데 가장 근본되는 공부는 마음 공부니라. 마음 공부는 모든 공부를 총섭하나니 마음 공부가 없으면 모든 공부가 다 바른 활용을 얻지 못하나니라. 또한 기술 가운데는 인화하는 기술이 제일 근본되는 기술이니라. 사람 잘 화하는 기술은 모든 기술을 총섭하나니 인화하는 기술이 없으면 모든 기술이 다 잘 활용되지 못하나니라.

0: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원음 방송입니다. WBS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QK, 주파수 FM 89.7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원음 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원음 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진기영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원음 방송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잡초조차도 제 이름을 가지고 제 몫의 푸르름을 다한다. 게을러질 때마다 이 문장을 떠올립니다. 이름 없는 풀들도 계절 안에서 푸르름을 더하는데 마음도 몸도 잘 추슬러야지, 한 보 한 보 더 나아가야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무덥고 힘들지만 그래도 다시 힘을 내서 하루를 잘 살아내야겠죠. 마음 공부 성실하게 해가면서요.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처음으로 좌선을 하면 얼굴과 몸이 개미 기어다니는 것처럼 가려워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혈맥이 관통되는 증거로 긁거나 만지지 않습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여섯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만법으로 더불어 짝하지 않은 것이 그 무엇인가.

일환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유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버벌을 봉독해드립니다. 한우란 한이치의 법문과 일화 자비행 13절입니다. 여름밤 전등불에 뭇벌레들이 날아와 죽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공사 외에는 불을 켜지 말라.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스승님, 정산 종사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팻 메스니의 기타, 투스틸러망의 하모니카 연주 Always and Forever 들려드리면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도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희망찬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삿되고 거짓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 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FM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은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육신은 육근이 들어서 운전에 가는 바 육근 가운데 어느 한 부분에 일이 생기면 다른 부분에서는 그 일에 직접 소임이 아닐지라도 총력을 집중하여 그 부분에 공을 세워주어서 그 일의 잘됨을 따라 육신 전체의 공이 드러나게 되는 것 같이 한 단체의 단합도 각자의 소임을 다하면서 원만하고 아량 있는 마음으로 전체의 일에 잘 협동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공을 전체의 공으로 돌려야 그 단체가 크게 성공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31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무입니다.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내 안에 온갖 착심을 떼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 삶이 행복하지만 내 안에 온갖 착심이 가득해서 무엇이든 소유하려 하거나 좋아하는 것만 찾으려 한다면 삶이 불행해지겠죠.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조용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법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6장 일기법. 일기법의 대요. 제가 출가와 유무식을 막론하고 당일에 유무념 처리와 학습 상황과 계문의 범과 유무를 반성하기 위하여 상시 일기법을 제정하였으며, 학원이나 선원에서 훈련을 받는 공부인에게 당일내 작업한 시간 수와 당일의 수입 지출과 심신작용의 처리권과 감각 감상을 기재시키기 위하여 정기일기법을 제정하였나니라. 상시일기법 유념 무념은 모든 일을 당하여 유념으로 처리한 것과 무념으로 처리한 번수를 조사 기재하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한 것은 유념이라 하고, 취사하는 주의심이 없이 한 것은 무념이라 하나니, 처음에는 일이 잘 되었던지 못 되었던지 취사하는 주의심을 놓고 안 놓은 것으로 번수를 계산하나, 공부가 깊어가면 일이 잘 되고 못된 것으로 번수를 계산하는 것이요. 학습 상황 중 수양과 연구의 각 과목은 그 시간 수를 계산하여 기재하며, 예회와 입선은 참석 여부를 대조 기재하는 것이요. 계문은 범과 유무를 대조 기재하되, 범과가 있을 때에는 해당 조목에 범한 번수를 기재하는 것이요. 문자와 서식에 능하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는 따로이 태조사 법을 두어 유념, 무념만을 대조하게 하나니,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한 것은 흰 콩으로 하고, 취사하는 주의심이 없이 한 것은 검은 콩으로 하여 유념, 무념의 번수를 계산하게 하는 것이니라. 정기일기법 당일의 작업시간 수를 기재시키는 뜻은 주야 24시간 동안 가치 있게 보낸 시간과 허망하게 보낸 시간을 대조하여 허송한 시간이 있고 보면 뒷날에는 그렇지 않도록 주의하여 잠시라도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지 말자는 것이요. 당일에 수입 지출을 기재시키는 뜻은 수입이 없으면 수입의 방도를 준비하여 부지런히 수입을 장만하도록 하며, 지출이 많을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지출을 줄여서 빈곤을 방지하고 안락을 얻게 함이며, 설사 유족한 사람이라도 놀고 먹는 폐풍을 얻게 함이요. 심신작용의 처리권을 기재시키는 뜻은 당일의 시비를 감정하여 재복의 결산을 알게 하며, 시비 이해를 밝혀 모든 일을 작용할 때 취사의 능력을 얻게 하며, 감각이나 감상을 기재시키는 뜻은 그 대소 유무의 이치가 밝아지는 정도를 대조하게 함이니라.

원불교 정전 수행편 일기법을 봉독해드렸습니다. 이어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137장 유는 무로였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3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안으로 정신 문명을 촉진하여 도학을 발전시키고 밖으로 물질 문명을 촉진하여 과학을 발전시켜야 영육이 쌍전하고 내외가 겸전하여 결함없는 세상이 되리라. 그러나 만일 현대와 같이 물질 문명에만 치우치고 정신 문명을 등한시하면 마치 철 모르는 아이에게 칼을 들려준 것과 같아서 어느 날 어느 때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를 것이니 이는 육신은 완전하나 정신에 병이 든 불구자와 같고 정신 문명만 되고 물질 문명이 없는 세상은 정신은 완전하나 육신에 병이 든 불구자와 같나니 그 하나가 충실하지 못하고 어찌 완전한 세상이라 할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뇌외 문명이 병진되는 시대라야 비로소 결함없는 평화, 안락한 세계가 될 것이니라. 3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이 물질 문명과 도덕 문명의 두 가지 혜택으로 그 생활에 한없는 편리와 이익을 받게 되나니 여러 발명가와 도덕가에게 늘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라. 그러나 물질 문명은 주로 육신 생활에 편리를 주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바로 현상에 나타나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있으며 도덕 문명은 원래 형상 없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더디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없나니 재생 의세하는 위대한 힘이 어찌 물질 문명에 비할 것이며 그 광명이 어찌 한 세상에 그치고 말 것이리요.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아직까지 나타난 물질 문명은 찾을 줄 알면서도 형상 없는 도덕 문명을 찾는 사람은 적으니 이것이 당면한 큰 유감이니라. 3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에는 부처님께서 모든 출가 수행자에게 잘 입으려는 것과 잘 먹으려는 것과 잘 거처하려는 것과 세상 낙을 즐기려는 것들을 다 엄중히 말리시고 세상 낙에 욕심이 나면 오직 심신을 적적하게 만드는 것으로만 낙을 삼으라 하셨으나 나는 가르치기를 그대들은 정당한 일을 부지런히 하고 본수에 맞게 의식주도 수용하며 피로의 회복을 위하여 때로는 소창도 하라 하노니 인지가 발달되고 생활이 향상되는 이 시대에 어찌 좁은 법만으로 교화를 할 수 있으리요. 마땅히 원흉한 불법으로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두루 활용되게 하여야 할 것이니 이것이 내 법의 주체이니라. 34. 대종사 영산에서 선원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세상은 전에 없던 문명한 시대가 되었다 하나 우리는 한갓 그 밖으로 찬란하고 편리한 물질 문명에만 도취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에 따르는 결함과 장래의 영향이 어떠할 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니 지금 세상은 밖으로 문명의 도수가 한층 나아갈수록 안으로 병맥의 근원이 깊어져서 이것을 이대로 놓아두다가는 장차 구하지 못할 위경에 빠지게 될지라 세도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깊은 근심을 금하지 못하게 하는 바이니라. 그러면 지금 세상은 어떠한 병이 들었는가?
첫째는 돈의 병이니 인생의 온갖 향락과 욕망을 달성하면은 돈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을이나 염치보다 오직 돈이 중하게 되어 이로 인하여 모든 용기가 쇠해지고 정의가 상하는 현상이라 이것이 곧 큰 병이며 둘째는 원망의 병이니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서로 자기의 잘못은 알지 못하고 저편의 잘못만 살피며 남에게 은혜 입은 것은 알지 못하고 나의 은혜 입힌 것만을 생각하여 서로서로 미워하고 원망함으로써 크고 작은 싸움이 그칠 날이 없나니 이것이 곧 큰 병이며 셋째는 을의 병이니 이 병은 수백 년 문약의 폐를 입어 이 나라 사람에게 더욱 심한 바로서 부유한 집안 자녀들은 하는 일 없이 놀고 먹으려 하며 자기의 친척이나 벗 가운데라도 혹 넉넉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의세하려 하여 한 사람이 벌면 열 사람이 먹으려 하는 현상이라 이것이 곧 큰 병이며 넷째는 배울 줄 모르는 병이니 사람의 인격이 그 구분은 배우는 것으로 이루어지는지라 마치 벌이 꿀을 모으는 것과 같이 어느 방면 어느 계급의 사람에게라도 나에게 필요한 지식이 있다면 반드시 몸을 굽혀 그것을 배워야 할 것이오늘 세상 사람들 중에는 제각기 되지 못한 암한심에 사로잡혀 그 배울 기회를 놓치고 마는 수가 허다하나니 이것이 곧 큰 병이며 다섯째는 가르칠 줄 모르는 병이니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도 그 지식을 사물에 활용할 줄 모르거나 그것을 펴서 후진에게 가르칠 줄을 모른다면 그것은 알지 못함과 다름이 없는 것이오늘 세상 사람들 중에는 혹 좀 아는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자만하고 자긍하여 모르는 사람과는 상대도 아니하려 하는 수가 허다하나니 이것이 곧 큰 병이며 여섯째는 공익심이 없는 병이니 과거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개인주의가 은산철벽같이 굳어져서 남을 위하여 일하려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드물 뿐 아니라 일시적 어떠한 명예에 끌려서 공중사를 표방하고 무엇을 하다가도 다시 사심의 발동으로 그 일을 실패 중지하여 이로 말미암아 모든 공익기관이 거의 피폐하는 현상이라 이것이 곧 큰 병이니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교의품 31장에서 34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74장 문명의 새 물결에 재생의세가였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4. 건국론을 결론지어 말씀하시기를 위에 말한 모든 조항의 요지는 어느 계급을 막론하고 평등히 보호하여 각자의 자유와 생활의 안정을 얻게 하자는 것이요. 외부의 혁명을 하기 전에 먼저 마음의 혁명을 하자는 것이요. 유산자의 자발적 선심으로서 공익기관이 점차 불어나고 그에 따라 국민의 생활이 자연 골라지게 하자는 것이요. 관영과 민영의 사업을 차별하지 아니하여 한 가지 건국에 협력하게 하자는 것이요. 생활의 자유를 좀 구속하는 중에도 공로자의 대우를 분명히 하여 공사 간 진화의 도를 얻게 하자는 것이니라. 15. 또 말씀하시기를 이때를 당하여 우리의 최대 근무는 각자의 마음을 반성하여 항시 그 개선에 전력하는 것이요. 각 지도급에서는 민중에 대하여 매양 바른 지도를 잘 실시하는 것이니 마음이 선량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주의를 두대할지라도 도리어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나니라. 남의 권리를 무시하고 무상 취득에만 정신이 어둔 것이 어찌 균등의 원리리요. 먼저 우주의 공도를 깨쳐서 자기 사유에 국한 없는 정신을 가지며 노력의 대가 없이는 의식을 구하지 않는 정신을 잘 가져야 진실한 균등의 가치가 드러날 것이니라. 또는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아니하고 자행 자지하여 궤도 없는 생활에 빠지는 것이 어찌 자유의 원리리요. 먼저 각자의 마음이 공중도덕과 통제 생활에 위반되지 아니할 정도에 있으며 남의 정당한 의견과 정당한 권리를 침해 구속하지 않는 데에서 참다운 자유의 가치가 나타날 것이니라. 16. 또 말씀하시기를 요사이 인심의 상태를 본다면 공연히 민심을 충동하여 혹은 평지의 풍파를 이뤄내고 혹은 사랑하는 동포를 원수같이 상대함으로써 무슨 건국사업이나 하는 듯이 아느니 적지 않으나 참다운 건국은 있던 풍파라도 안정시키고 묵은 원수라도 은혜로 돌려서 어느 계급을 막론하고 같이 악수하여 동심합력하는 데에서 실력이 발생되나니 평등한 가운데 순서를 잃지 말고 자유 가운데 규율을 범하지 아니하여

유산자는 유산자로, 무산자는 무산자로, 관리는 관리로, 민중은 민중으로 각각 그 도를 파하고 마음을 합한다면 건국공사는 그 가운데 자연히 성립될 것이니라. 건국이 있은 후에야 주의도 있고 평등도 있고 자유도 있고 권리도 있어서 우리의 행복을 우리 스스로 누릴 것이니 소화를 놓고 대화를 주장하면 소화 대가 한 가지 구원을 받을 것이나 대화를 놓고 소화를 주장한다면 소화 대가 한 가지 멸망되는 법이니라. 17. 말씀하시기를 물건에 본말이 있고 일에 종시가 있나니 그 선후를 안 후에야 건국이 순서로 진행될 것이니라. 국내 단결이 있은 후에야 국제 신용이 나타나고 국제 신용이 나타난 후에야 외교의 성공을 얻게 되고 외교의 성공을 얻은 후에야 국가의 주권이 서게 되고 국가의 주권이 선 후에야 평등과 자유가 다 우리에게 있나니 만일 평등과 자유를 희망하는 이로서 국내 단결을 파괴하는 것은 살기를 원하면서 스스로 죽을 일을 하는 것과 같나니라.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구금편 14장에서 17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성가 125장 한기운 한마음을 인류의 노래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45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의 일원주의는 전 세계 전 인류를 하나로 만들어 고루 잘 사는 하나의 세계를 이루자는 것이니 우리 자신부터 사유를 실천하여 조각난 이 세계를 하나의 세계로 차별이 심한 이 세계를 균등의 세계로 만들어야 하느니라. 46.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유가 실천될 때 이 세상은 인권평등, 지식평등, 교육평등, 생활평등이 되어 원만평등한 세상이 될 것이니 인권을 평등하게 하려면 지식을 평등하게 해야 하고 지식을 평등하게 하려면 교육을 평등하게 해야 하고 교육을 평등하게 하려면 생활을 평등하게 해야 하느니라. 또한 생활평등이 되려면 교육평등이 되어야 하고 교육평등이 되려면 지식평등이 되어야 하고 지식평등이 되려면 인권평등이 되어야 하느니라. 47. 대산종사 자력양성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서는 누구나 고루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갖도록 서로 권장하되 남녀간의 자력이 부족한 사람은 무슨 방법으로든지 먼저 교육을 받으며 직업을 가져서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의무와 책임을 같이 이행할 수 있는 자주력을 세워놓아야 권리가 동일해져서 자연히 인권평등이 되느니라. 48. 대산종사 자력양성의 도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배워서 아는 것과 알아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자력이니 자력생활로 참나를 찾고 보면 내가 곧 부처요 하늘이요 조물주니라. 자력과 타력을 병진하면 타력도 자력이 될 수 있으나 내 마음을 먼저 밝힌 후에야 남의 마음을 밝힐 수 있고 내 마음을 먼저 정화한 후에야 남의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나니 먼저 자력을 기르는 것이 우선이니라. 49. 대산종사 지자 본위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과거 불합리한 차별 제도를 버리고 지우 차별만 세워놓아야 각자가 배우기에 힘써서 사람마다 지자가 되는 동시에 온 인류의 지식이 자연히 평등해질 것이니라. 50. 대산종사 타자녀 교육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선진은 후진을 가르치는 것이 의무인 동시에 인생의 고귀한 가치니 자기 자녀에게만 국집하지 말고 개인이나 국가나 세계가 다 같이 교육기관을 많이 설치하여 가르치는 정신을 양성하여야 자연히 교육이 골라질 것이니라. 51. 대산종사 공도자 숭배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세상은 나 혼자만 잘 살 수 없는 것이니 나와 내 가정이 잘 살려면 먼저 남과 이웃이 좋아져야 함을 깊이 각성하고 각자가 불보살의 희생적 대자 대비의 정신을 체받아야 전 인류의 생활이 자연히 골라지고 그에 따라 개인도 좋아지리라. 52.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도자를 숭배하여야 생활평등이 되어 빈부귀천의 차별이 없어지고 빈부귀천의 차별이 없어져야 세상이 두루 골라져
서로서로 잘 살 수 있느니라. 53.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공사의 표준은 빈공용사인가 선공후사인가를 대조하여 치공무사의 생활이 되도록 하는 데 있느니라. 5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신수양은 마음을 닦아서 맑히자는 것으로 정신의 자주력을 얻자는 것이요 번뇌에 불타는 마음의 불을 끄자는 것이요 욕심에 도둑맞은 참마음을 찾아내자는 것이며 사리연구는 마음을 찾아서 밝히자는 것으로 모든 진리를 궁구하여 깨치자는 것이요 모르는 진리를 배워서 알자는 것이요 밝혀놓은 참지혜를 계속해서 닦아 어둡지 않게 하자는 것이며 작업 취사는 마음을 바르게 잘 쓰자는 것으로 악업을 끊고 선업을 행하자는 것이요 복을 계속해서 새로 짓자는 것이요 지은 복이 계속되도록 하자는 것이니라. 55.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영생을 잘 살려면 정신수양으로 정신을 저축하고 사리연구로 지혜를 개발하며 작업취사로 정의를 실천하여 선근을 많이 심어야 하느니라. 56.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신수양은 마음을 닦고 키우는 공부요 일심을 모으는 공부요, 기도하는 공부요, 마음을 길들이는 공부요, 마음을 지키는 공부요,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공부요, 생각을 텅 비우는 공부요, 착심을 떼는 공부요, 부동심을 양성하는 공부요, 보림하는 공부니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원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빈부 격차가 생기면서 뭐가 되는가 하면 빈부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차별 현상이 생겨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그대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인간들은 말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보세요. 아니, 나는요 지금요 맨날 이제 우리 선타님 지금 참 선타님은 부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자예요. 저보다는 훨씬 부자예요. 왜냐하면 저는 방관도 없거든요. 저 사는 거 이제 저 죽고 나면 다른 사람이 또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얻어 갖고 사는 거 아닙니까? 총부에서 그냥 주니까 가서 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선타님하고 지금 비교를 하면요. 선타님은 엄청 부자라니까. 부자인 줄 아세요? 여기 계시는 분 다 부자입니다. 저보다는. 아, 내가 부자예요. 아, 예. 오늘 저 또 부자인지 알았습니다. 예, 제가. 그게 이제 이렇게 지금 이 되는 거죠. 빈부의 차별 현상이 계속 인간 생활 속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별 현상이 생겨나는 것은 뭔가 하면 의식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식주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느냐, 어떻게 자기가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뭔가 하면 빈부의 차별이 인간 생활 속에서는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알아야 그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글쎄 왜 이런가 하면 빈부 차별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요. 사람들을 인간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뭔가 하면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관점. 상대적 관점에서 계속 보는 거예요. 상대적 관점에서요. 그래서 상대적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놓고 보면은요, 이런 것도 없잖아요. 뭐 의식주 상권이 뭐 어쩌세요? 먹고 살만 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먹고 살만 하면 되는데 계속 상대적 관점에서 남과 비교하고 그렇게 하니까는 거기서 뭔가 하면요, 이런 이제 차별심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제 그 이제 현상들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요. 육신 생활을 하는 것은 상대적 관점에서 볼 때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의식주의를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비교해서 보면은요. 이런 건 이제 차별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그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래도 사람답게 좀 괜찮게 보이려고 하면요. 옷도 좀 잘 입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옷도 좀 잘 입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옷 잘 입고 다니죠. 이제 잘 입고 다니는데. 아이, 제가 서울에서 손님이 한 번 와갖고 누가 이제 가자고 그래서 이제 여자 교무님이 이제 두 분하고 손님을 맞이하러 이제 제가 이제 딱 이제 차가 와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문 앞에서요. 기다리고 앉았는데 제가 갈 때 뭔 옷을 입을까 하고 하다가 좀 신경을 쓸 것인데 그냥 흐름한 그 잠바에다가 좀 이제 이게 뭐 위에 자켓 같은 거 하나 이제 걸치고 갔는데 아니, 여자 교무님이요. 저를 첫눈에 딱 보고는요. 어찌 그렇게 초라하게 옷을 입고 왔느냐고. 한방 딱 놓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했습니다. 그래서 옷 좀 잘 입고 올걸. 내가 옷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있는데 지금 내가 저거 그렇게 갔다 이 말입니다. 아이, 그래갖고 이제 차를 탔어요. 이제 차를 딱 타면서 한방 맞았어요, 제가요. 그렇게 이제 해갖고는 이제 음식점 갔잖아요. 들어가니까. 그 이제 옷도 벗고, 그 자켓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그 안에는 좀 괜찮게 입었거든요. 그러고는 또 이제 그 마스크를 또 딱 이제 밥을 먹어야 되니까 벗어야 될 거 아닙니까? 딱 벗으니까는 그 나를 한 방 놓은 그 교무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이구, 얼굴을 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신선이네. 제가 신선같이 생겼대요. 그렇습니까? 예. 안 그러고, 이제. 신선이 돼버렸대.
그럼 지금도 제가 이제 이 나이 돼도 주름 하나 없이 지금 얼굴이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선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요, 아이가 더럽게 옷 입은 사람에서 신선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신선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이것이요, 이런 그 이제 현상들이 말입니다. 정말로 인간 생활 속에서는 천차만별의 차별이 뭐로 인해서 나타나는가 하면요, 의식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건 차별 현상 의식주가 이만치 지금 소중한 거예요. 사실은요, 엄청나게 소중한 것이다 이 말이죠. 이런 소중한 의식주를 우리가 이제 지금 수용하고 지금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의식주가 큰 관건이 될 수밖에 이제 없는 것이거든요. 이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는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뭔가 하면요,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게 뭔가 하면요, 이제 이런 그 차별 현상들이 이제 이렇게 쭉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사실은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욕망의 존재입니다. 그러죠? 욕망의 존재예요. 그래서 가지면은 더 가지고 싶죠? 가지면은 더 가지고 싶어요. 계속해서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욕망이 만족이 있습니까? 욕망 만족 없어요. 그래서 욕망의 존재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집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몇 채 갖고 있는 거 아십니까? 아니, 연탄 1100채가 넘어요. 1116채인가 그래요. 우리 지금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요. 그건 뭐 할 겁니까? 그런데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갖고 있는 것보다는 집 갖고 있는 것이 더 낫은 모양이죠? 그렇습니까? 몰라서 그래요? 아, 오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돈보다는 집 갖고 있으니까 더 돈을 벌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러니까는 집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1116천가를 가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있습니까? 한계가 없어요. 만족이 없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뭔가 지족의 행위라. 이게 뭔 말입니까? 지족의 행위라. 족을 아는 것이 행이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만족을 못하면 행복은 영원히 우리에게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현상, 자기가 처해 있는 그 현상에 족함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거 알 때 거기에서 뭔가 하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것이지, 안 그러면 행복은 멀리 가버리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끊임없는 욕망의 존재가 이제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이와 같은 이제 현상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어디지, 이제 어디서 온가? 그래서 인간은요, 소유욕, 이게 욕망 아닙니까? 소유욕, 가지고 싶은 마음, 가지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행과 불행이 갈려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행불행이 말입니다. 이 소유의 욕망을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조절하느냐, 그러면 이 소유의 욕망을 조절하는 것이 뭡니까? 뭐가 들어 조절합니까? 마음이 들어서 조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심아름마리 실행, 이 마음이 말입니다. 뭐가 되는가 하면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간은 말이죠, 계속 지금 만족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절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정신의 상강령인 일심아름마리 실행, 이것이 말이죠, 반드시 수반돼야 돼요. 이게 수반되지 않는 지족의 행, 우리가 말로는 쉽습니다. 족함을 아는 것이 행복이다.
하지만도 그 족함을 아는 것 자체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요, 일심 아르마리 실행, 이 세 가지의 공부 조건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 욕망을 스스로가 조절할 수 있는 이제 그와 같은 이제 단계에 이제 접어들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그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이제 정신의 그 삼각령이 이렇게 이제 그 이제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은요, 이 의식주라고 하는 것도요, 이 의식주라고 하는 것도요, 이제 실제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의식주를 찾아 들어가 보면요, 이 의식주는 무엇이 만들어낸 겁니까?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낸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낸 거요. 옷도 말이죠, 사람 마음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어느 교무님이 저보고 신선이라 그랬죠? 예? 그 신선이 제가 그냥 신선 됐습니까? 제가 뭐가 들어갔고 제 몸이, 제 얼굴이 신선이 됐나요? 하하하, 그런구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 이런 말씀 안 하십니까? 40이 되면은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지라. 그러셨죠? 40이 되면은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지라. 그게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마음이 들어가야지만이 말이죠. 그 뭔가 하면요, 어떤 의식주라고 하는 이 의식주의 상권도 그것이 말이죠, 마음의 결정체예요. 마음이 들어가고 만들어낸 것이 의식주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이제 근본이 돼가지고 의식주를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말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이제 이런 그 본말을 이제 알아가도록 우리가 이제 노력을 지금 이제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제 소유라고 이제 지금 했는데요. 이제 소유는요, 소유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소유에는요, 현실적인 소유. 현실적인 소유가 첫째. 이 현실적으로 이제 소유. 이건 뭔가 하면요,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개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개념. 그건 뭡니까? 자기 거를 만들어 놔야지 자기 것이다 이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자기 방에 있고 해야지. 나무 방에 있는 것은 내가 아니잖아요. 그러죠? 나무 방에 있는 게 내 겁니까? 저는요, 우리 선타님 저 지금 대각점 밑에 집 있죠? 그거 제 겁니다. 그거 내 건지 알았어요. 어, 그거 당신 것이라고 딱 생각하고 아닌 건 모르겠네. 제 것이에요, 그것이요. 자, 그래서 소유가 현실적인 소유를 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도 현실적인 소유가 있는가 하면요, 이 정신적인 소유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소유를 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어떻게 소유가 하는가 하면요, 불보살 성현들은 이 세상에 벌려져 있는 일체 모든 것들을 마저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산용사님 하신 법문이 있습니다. 무아무불가, 무가무불가 그랬거든.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무가무불가. 내 집이 없어요. 무가. 가가 없어요. 가가 없으면 무불가. 내 집 아님이 없다. 모든 것이 다 내 집이다. 그러죠? 무가무불가. 이게 뭔가 하면요, 정신적 소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의 개념을 달리하자 이 말이죠. 우리 대용경 입품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정신적 소유를 통해 갖고 소유의 개념을 완전히 달리하는 그런 공부를 우리가 일장을 이제 공부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나가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이제 지금 이것이 이제 달라 그 지는데요. 그 지금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현실적인 소유에서는요, 이 반드시 뭐가 따르는가 하면요, 현실적 소유에서는요, 고뇌가 따릅니다. 고뇌가 따라요. 고뇌가 뭡니까? 고뇌가 하여간 따라요. 자, 고통스러운 이제 그런 마음이 소유를 하면은 고뇌. 아이, 말이 그러지요. 아까 내가 저
집 그 저 천체에 넘어가졌던 사람 얘기했죠.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분주한 아침 시간. 이제 한숨 돌릴 때가 됐죠? 추억행 열차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음악, 그 속에 숨은 아련한 이야기. 잠깐의 여유면 충분한데 함께 찾아보시겠어요? 매일 오전 9시 여러분의 숨고르기를 함께하고 싶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 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말세가 되고 험난한 때를 당하면 반드시 한 세상을 주장할 만한 법을 가진 구세 성자가 출현하여 능히 천지 기운을 돌려 그 세상을 바로잡고 그 인심을 골라 놓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전망품 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 둘 다 일은 일인데 전혀 다른 느낌이죠? 그런 그 반대로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은 일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왜 우리 뇌는요, 계속해서 그렇다 그렇다 하면 속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짜 약을 먹으면서도 효과가 있다고 믿으면 증상이 크게 좋아지는 정직한 플라시보라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해야 할 일들, 내가 정말 정말 너무너무 하고 싶은 일이다 생각하면서 오늘도 보람찬 하루를 시작해볼까요? 7월 21일 화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아입니다.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2: 나비엔.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 어실 원스야.

0: 국내 최초 알약형 제초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올사이언스.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7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 키키의 I Do Me 듣고 왔습니다. 뇌를 속여서 할 일을 즐겁게 끝내는 것. 오, 요 어떤 거 같으세요? 나쁘지 않은 방법 같지 않으세요? 진짜로 왜 우리 뇌가 그렇다 뭐 이렇게 요렇다 이렇게 좀 세뇌하면 약간 속아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고 하잖아요.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그 편이 훨씬 좋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특화장 가족분들 모두 그런 기쁜 마음으로 보람찬 하루들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256 뒷번호 쓰시는 분께서 안 그래도 이번 주에 할 일이 정말 차고 넘치는데요. 저도 바쁜 내 모습에 심취해서 하나하나 쳐내야겠어요. 모두 파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하나하나 쳐낸다라는 표현에서 얼마나 지금 의욕이 솟구치고 계신지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3256님. 그래요. 하나하나 우리 쳐내면서 해야 할 일들 신나게 한번 해보자고요. 6082님, 다이어트도 뇌를 속여가면서 할 수 있다는데 저는 본능이 더 앞서나 봐요. 늘 식욕 앞에 무릎을 꿇네요. 유유, 어제도 못 참고 라면을 먹고 잤더니 오늘 얼굴이 아주 얼음팩으로 붓기라도 좀 빼볼까 봐요. 유유라고 보내주셨는데 어제 저랑 같은 거 드셨네요. 6082님. 맛있더라고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라고 저는 그렇게 소개받는데 1080님 어떠세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무법중년님, 밤잠을 설쳐가며 보던 월드컵도 이제 막을 내려서 허전하네요. 그래도 메시가 마지막에 흘리던 뜨거운 눈물은 영원히 기억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며 글 보내주셨어요. 메시의 마지막 월드컵을 응원하신 분들이 진짜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요. 무법중년님도 그 가운데 한 분이셨나 봅니다. 이게 월드컵 또 그렇고 뭐 올림픽도 그렇고 이게 뭐 전 세계의 축제가 열리면 진짜 시차가 맞지 않아도 밤을 새면서 같이 응원하고 구경하고 뭐 같이 진짜 그 시간을 즐기는 그런 재미가 좀 있는데 아마 새벽녘에 응원하시느라 힘은 드셨어도 이 월드컵 열기를 함께 즐기셨던 것들이 끝나는 것이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뭔가가 또 돌아올 거니까요. 월드컵이 아니더라도 우리 또 지구인의 축제가 또 뭔가가 또 준비되어 있을 테니까. 자, 오늘도 2시간 여러분과 함께 할 거고요. 2부에는 신청곡 가짜염 코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듣고 싶은 노래 3곡 묶어서 저희에게 신청해 주세요. 7시 30분까지 신청해 주시면 2부에 바로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담긴 글은 100원 드는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검색하시거나 영어로 WBSFM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신 후 1대1 채팅으로 글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룰라의 3, 4, 클레오의 굿타임 두 곡의 노래 듣고 올게요.

롤라의 3, 4 클레어의 Good Time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7시 17분 55초 지나고 있고요. 오늘 화요일이니까요. 오늘은 4부에 여러분의 소소한 행복의 순간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나이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을 나를 웃음짓게 만든 행복한 순간들, 소소한 감사의 순간들은 어떤 장면일까요? 우리 특화정의 마음껏 마음껏 자랑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오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 역시 열어둘게요. 세븐틴의 노래입니다. 좋겠다.

세븐틴의 좋겠다, 수지 듣고 싶은 말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부 마칠 시간이에요. 1부 끝곡으로 오지은과 늑대들 아저씨 미워요 준비했습니다. 노래 듣고 2부로 건너오세요.

0: WBS FM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은 돈에 마음을 끌리지 아니하고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안심하면서 그 생활을 개척하여 나가는 것이 그 본분이니라. 그러한 사람이 참으로 부유한 사람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불지품 18장 말씀입니다.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3: 나비엔.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4: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3: 노라이벌 랜드마크
4: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5: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6: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8: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9: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8: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민간인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7월 21일 화요일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에는 오늘도 신청곡 아짜염 준비하고 있고요. 잠시 후에 우리 특가정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3곡 쌩하니 저희가 배송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인공이 어떤 노래들을 선곡하셨을지 여러분도 함께 즐겨주세요. 그리고 화요일 3부에는 나에 대한 시시콜콜한 TMI를 대방출해보는 시간입니다. 특가정 상회 TMI 대잔치 있는 날이에요. 오늘은 입맛 없는 여름철에 휘리릭 만들어 먹기 좋은 나만의 별미 레시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특히나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요즘 막 날도 덥고 후덥지근하고 찜찜하고 습도도 높고 이럴 때 부엌에 오래 들어가 있기 너무 덥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간단하지만 아주 맛깔나게 해먹을 수 있는 뚝딱 해먹을 수 있는 나만의 별미 요리랄까요?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노하우들, 레시피들 좀 공유해 주십사. 오늘은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잠시 호우경보에 대한 안내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7시 20분 인천 강화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시고 주변에 알려주시고요. 속도를 줄여서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는 통행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은 접근을 금지해 주시고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은 접근을 자제해 주세요. 또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어요. 오마이걸 바나나 사랑이란 건 전해드리고 오늘의 신청곡 배송해드릴게요.
1: 네 모든 게 좋아 네 에이 그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새별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타고스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반갑습니다. 특가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9023 고객님께서 이사에 이직 그리고 가족의 건강 문제까지 요즘 걱정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런지 잠을 잘 못 자고 있어요. 며칠째 비몽사몽으로 맞이하는 아침 다 잘 해결돼서 푹 자고 싶네요 라며 보내주신 장범준 잠이 오질 않네요. 휘성 인솜니아 김건모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까지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9023 고객님 신청곡 외쳐요.

신청곡의 짜염. 오늘은 9023님이 골라주신 노래 세 곡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장범준 잠이 오질 않네요. 휘성 인썸니아. 김건모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전해드렸는데요. 9023님 고민하고 계신 것들이 진짜 굵직굵직한 것들이라서 잠이 안 오실 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하나 착착착착 해결이 잘 돼서 조만간 꼭 푹 숙면을 취하실 수 있길 바랄게요. 2부 끝곡 하이키 여름이었다 전해드리고 3부 준비해서 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이동훈입니다. 기억 저편에 아스라이 자리한 옛 노래가 흐르면 그때 그 시절의 추억과 낭만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노을이 지고 밤이 드리울 때 문득 외롭다 느껴진다면 라디오를 켜보세요.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의 따뜻한 말동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0: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보살 성현의 큰 정신도 온전한 한 생각이 모이고 모인 것이라. 무엇이나 합하면 큰 것이요 거기에서 큰 위력이 생기나니라. 그러므로 남다른 경륜으로 남다른 사업을 뜻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단결의 위력을 통찰하고 그 대의를 체득하여 단결의 실현에 노력하나니 우리의 급선무는 단결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33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모든 인류, 모든 국가가 자리이타와 공동체 정신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강자 약자가 서로 협력하여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한강교당 승산 김창규 교도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 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7: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8: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9: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8: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9: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8: 02-2677-2677 IS동서. IS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동서.
1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1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8: 서울 언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3: 군복무와 신앙심 모두 실현. 군종장교를 통해 자아실현.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일.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효린 널 사랑하겠어. 3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7월 21일 화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3부에는 시시콜콜 가볍게 신나게 수다 떨어보는 시간 특가정반상회 TMI 대잔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더운 여름철 간단하게 한 끼 뚝딱 때우기 좋은 우리 가족분들만의 별미 레시피를 조금 공유해볼까 합니다. 이런 날에 불 앞에서 오래 서 있는 것 그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이니까 뭐 크게 고생하지 않고 간단하지만 정말 뚝딱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나만의 레시피가 있다면 나만의 별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같이 그 레시피들 좀 공유해서 이 무더운 여름 맛깔나게 한번 놔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방송이 끝난 직후 방송에 사연이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글 보내주세요. 투어스의 드림 위드 어스 전해드리고 특가정반상회 시작합니다.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고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던 나만의 TMI. 오늘 특가정 반상회에서 시원하게 털어놓고 가세요. 특가정 반상회 TMI 대잔치. 자, 그럼 오늘 반상회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아우 다들 이따 점심에 뭐 드실라나? 아, 요즘 날이 이르니까 불 앞에서 뭐 하기는 싫고 말이야. 아, 그렇다고 또 매번 대충 먹기는 또 그렇고. 아, 이럴 때 좀 간단하면서도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거 뭐 그런 거 없을까? 근데 있지, 그러면서도 또 맛은 있어야지. 이게 제일로 중요한 거 아니겠어? 다들 손맛 좋은 거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요즘처럼 더울 때 후다다닥 만들어서 한 끼 때우기 좋은 거 있으면 하나씩들 좀 얘기 좀 해보자고.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번 아니면 카카오톡 채널로 지금 바로 좀 보내줘. 자, 그럼 요 커피들 좀 마시면서 찬찬히 좀 얘기해볼까?

슈퍼주니어 요리왕 이소은의 키친 케이윌 정기고 주영 브라더스 요리 좀 해요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특가정반상회 TMI 대잔치 오늘은 한 끼 후다닥 만들어서 먹기 좋은 나만의 뚝딱 요리 레시피를 좀 공유해볼까 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알려주세요. 거미 바비킴이에요. 러브레시피.

원음 방송입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악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지언정 미워하지 말며 선한 사람을 추앙할지언정 시기하지 말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53장 법문입니다.

0: 아입니다.
1: 예.
2: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3: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2: 노라이벌 랜드마크
3: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4: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8: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9: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10: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클래식콰이의 러블레시피로 4부 시작했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7월 21일 화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특가정반상회 TMI 대잔치에서는 차리는 것도 먹는 것도 귀찮은 여름 아주 간단하면서도 하지만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여러분만의 특급 메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8318님이요. 나가서 먹으면 비싸서 저는 시판용 육수 살짝 얼려서 냉면이나 국수 잘해 먹어요. 미역 냉국도 시판용 육수 사용하면 간편하고 맛있어요. 라고. 저 최근에 이거 엄청 해 먹었어요. 진짜. 시판용 냉면 육수에 열무김치만 싹 얹어서 뭐 아무 면이나 뭐 쫄면, 뭐 소면, 메밀면 넣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고 시원하더라고요. 123 아빠님, 소면을 삶는다. 헹군 후 대접에 담는다. 물김치를 붓는다. 먹는다. 간단하죠? 여름에 자주 먹습니다. 하하하. 열무 얼갈이 넣은 어머니표 물김치 국수. 중전마마는 김치 비빔국수. 그래서 국수는 넉넉히 삶아요. 역시 여름철에 국수에 드시는 분 많이 계시네요. 3831님, 양파, 파, 버섯, 호박 등등 자투리 야채들을 작게 깍둑 썰어서 집에 하나씩은 있는 캔 참치랑 볶다가 된장, 고추장, 고춧가루 등등 양념해서 볶으면 식어도 맛난 참치 쌈장이 완성! 상추, 깻잎이랑 쌈 싸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오, 이것도 맛있겠네요. 1087님, 저는 여름에 제철인 노가고이를 기본 양념에 무쳐 먹어요. 오이가 주는 시원함과 아삭함이 있거든요. 뒷번호 7912님, 저희는 김치말이 국수 많이 해먹어요. 소면 100g에 배추김치 약간, 매실청, 참기름, 깨소금 한 숟갈씩, 동치미 냉면 육수 한 팩에 김치국물 반컵이 준비물이고요. 소면 끓였다가 식히고 나머지 재료 쉐킷하면 끝!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레시피라서 더욱 좋은 것 같아요. 생각난 김에 저녁에 해먹어야겠어요. 6635님, 저는 삶은 옥수수요. 옥수수 맛있게 찌는 법. 옥수수 껍질은 한 겹만 남기고 깨끗이 씻는다. 옥수수 수염과 소금 한 스푼, 뉴슈가 한 스푼을 넣는다. 20분간 팔팔 끓인다. 30분간 중불에 끓인다. 10분간 뜸을 들인다. 먹는다. 다섯 개, 여섯 개 기준입니다. 오, 삶은 옥수수. 옥수수 삶을 때 뉴슈가를 꼭 넣으라고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장에 되게 맛있는 옥수수가 있어서 어떻게 삶으시는 거예요? 여쭤봤더니 뉴슈가를 좀 넣어야 된다 알려주시더라고요. 0544님, 새콤 매콤 짭짤한 오이지 넣고 보리밥에 고추장 참기름 딱 이렇게 비비면 완전 꿀맛이에요. 만들기도 쉽고 먹기는 더 쉽고 강력 추천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여름철엔 역시 쌈, 김치, 국수 이런 것들 간단하게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여러분께 사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저도 냉국수 한번 도전해봐야겠어요. 오늘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는 방송이 끝난 직후에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마이크의 노래입니다. 1년 후.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평범한 하루를 좀 더 특별하게 만들어준 순간을 찾아볼까요? 행복 가보자고. 행복은 바로 지금 여기. 오늘도 아주 나이스.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아주 나이스. 뒷번호 3915 쓰시는 분. 오늘 출근 시간대에 엄청난 폭우가 올 거라는 예보가 있어서 걱정했는데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여기서부터 사무실까지 거리가 꽤 되는데요. 비 많이 오는 날은 신발부터 양말까지 다 젖거든요. 오늘의 행복 저는 여기서 찾았습니다. 신복수님. 자고 일어나면 땀 범벅이지만 오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저 오늘 61번째 생일이에요. 축하해 주실 거죠? 어제는 서방님의 62번째 생신이었어요. 신복수님 61번째 생신 축하드립니다. 뒷번호 6027 쓰시는 분. 오늘은 사랑하는 우리 남편의 45번째 생일이에요. 남편이 좋아하는 불고기랑 우럭 미역국 해서 온 가족 아침으로 든든히 먹였더니 저도 행복하네요. 6027님의 남편분 45번째 생신도 축하드립니다. 오늘 기쁜 날 맞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하루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순간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오늘 아침 더 행복하게 시작해보자고요. 오늘도 아주 나이스!

오늘도 아주 나이스 여러분의 행복한 순간들을 오늘도 함께 공유해봤고요. 아일리스의 It's Me, 알파드라이브1의 OMG 전해드렸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이에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맞김 한 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자연의 싱그러움이 어울진 전주농협에서 어울진 쌀룬쌀 현미누룽지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 생활건강에서 모겐모과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미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인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신인류 한여름 방정식 전해드리고 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WBS FM
1: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여기 원불교의 생생한 교화 소식과 은혜로운 법문 말씀, 다양한 마음 공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만나볼까요? 평일 오전 11시 원음의 소리에서 좀 더 쉽게, 좀 더 가까이 원불교의 어제와 오늘을, 그리고 희망찬 내일을 만나보세요.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오는 세상에는 모든 인심이 이러하리라. 지금은 대개 남의 것을 못 빼앗아서 하니요 남을 못 이겨서 걱정이요 남에게 해를 못 입혀서 근심이지만은 오는 세상에는 남에게 주지 못하여 하니요 남에게 지지 못하여 걱정이요 남을 위해주지 못하여 근심이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전망품 20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노래 하나, 추억 둘. 이건 진짜 내 모든 걸 걸고 확신한다. 이렇게까지 확언하는 게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저는 어제 그거 무너졌습니다. 다시는 확언하지 않을 겁니다. 너무 당연하게 확실하다라고 믿는 거. 뭐 오랫동안 지속해왔거나 선명한 경험의 기억 같은